시와그램의 바람을 따라서 함께 하셨습니다. 괜찮은 아침, 이 시간에는 3분 묵상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의 3분 메시지,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는 것. 바다 위에 떠있는 배는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끊임없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살이 흐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를 한자리에 머물게 하려면요, 보이지 않는 바닷속 깊은 곳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바다가 얼마나 잔잔한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닻이 얼마나 깊이 내려가 있느냐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구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고,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면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파도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표현이 있네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흔드는 것들과 계속 씨름을 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안으로 깊이, 기도 안으로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파도는 여전히 칠 수 있습니다. 바람도 여전히 불 수 있겠죠. 하지만 깊이 닻을 내린 사람은 쉽게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밀려나지 않을 만큼, 더 이상 이 세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닻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어지는 찬양, 어노인팅의 찬송가로 함께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빛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런 찬양, 찬송가의 후렴구가 또 포함된 그런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은 아침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 바로 내일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이 2026년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바로 내일이고요.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제목은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정말 기적처럼 지난 24년의 시간 동안 하루 24시간 그 어떤 순간도 쉬지 않고 울산과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왔죠. 그리고 모르면 몰라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지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울산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서 또 어떤 영혼을 만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음의 역사를

함께 또 만들어 가시는 분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이죠. 저희 울산극동방송이 개국 24주년을 맞은 올해 특별히 24라는 숫자에 함께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24만 원의 일시금 후원으로 하루 24시간, 이 극동방송의 하루가 되는 그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모이고 또 누군가의 기도가 더해질 때 복음의 전파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갈 거라고 믿고요. 내일 그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한 영혼을 향한 생명사역을 일으키는 기적의 하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2026년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는 오전 9시부터 11시 그리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두 타임에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0445번님 샬롬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은 PD님 정기검진 있어서 병원 다녀오는데 아, 이 찬양들 참 계절에 맞는 은혜로운 찬양이네요. 바람이 너무 상쾌하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내일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생방송 있으시다고요? 내일 그 주님께서 많은 전파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사장님과 하은 PD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괜찮은 아침 대신 여러분 저희가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 한 시간, 이 하루 네 정말 열심히 저희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함께 할 테니까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잠시 시간 되실 때 기억이 나신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아침,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특별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하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박광리 목사님의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책을 보면 제시 라일 목사님의 아주 귀한 말이 이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음의 유용성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을 했는데, 참 이건 너무너무 참 귀중한 그 교리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복음 그 자체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사탄이 이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자체는 무너뜨릴 수 없지만 복음에 무언가를 더해서 또 무언가를 빼서 이 복음의 유용성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도 믿고 또 율법도 지키고 또 예수도 믿고 어떤 교훈도 따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예수에다가 이 다른 것을 더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사탄의 공격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뭔가 더하기 위해서 뭔가 있어야 되고 또 더 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있어야 행복하고 더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사탄의 괴계에 지금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은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의 말은 골리앗을 자신이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말은 희망의 말이었고 승리의 말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출현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은 두려운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골리앗을 제거하겠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주는 말은 최고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희망의 말을 지금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말을 가진 자를 찾게 되고 또 희망의 말을 가진 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희망의 말, 승리의 말을 가진 분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게 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건 말을 하지 않아도 희망을 가지고 승리를 가진 사람을 사람들은 찾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은 골리앗의 출현으로 절망적인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희망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에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골리앗 같은 죽음과 죄로 인해서 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정말 희망의 말, 승리의 말, 복음의 말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 복음의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기쁜 소식을 가진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온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실감을 못 느껴서 그랬지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로 희망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정말 승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의 참 희망의 말이고 승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는지 최고의 복된 소식인데 우리가 여러분 입을 막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죄와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와 골리앗과 같은 문제 가운데서 파상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가진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우리가 다윗처럼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에게 나온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 것을 위로합니다.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이와 지위에 관계없이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을 기대했는데 불러보니까 소년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됩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실망을 했는데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말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참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이나 모멸감이나 여러분 이런 걸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포기하고 믿음의 이 경주를 포기하게 되는가? 뭐 부정한 말을 듣게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이런 패배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말에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양을 치면서 경험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양을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곰과 사자를 쳐주겠다 말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받지 않는 골리앗을 충분히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정말 귀한 신앙 고백을 지금 사울 왕의 앞에서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참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볼 때에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공부해야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 때니까 조금 하나님 나중에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는 건 정말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일상생활을 다 복되게 하는 거예요. 양을 칠 때나 공부할 때나 사업할 때나 믿음 생활할 때나 가정이나 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으로 뛰어넘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을 받아서 정말 탁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 그리고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도움을 받은 다윗은 현재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참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현재도 일하고 미래에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현재도 하나님을 믿고 미래도 믿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울 왕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역사했고 지금 골리앗 출현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었기에 골리앗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현재의 믿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에 축원합니다. 미래도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젊었을 때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래서 여러분 겁을 먹지 말고 젊었을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여러분 세상의 것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해서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노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현재적 믿음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축복하면서 이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전장에 내보내는데 그러면서 사울 왕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사울왕은 갑옷과 칼을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준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걸어가 보다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군복과 칼을 다 벗어버리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는데 다윗이 다 벗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더 추구하거나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더 여러분 요구하는 게 많은데 믿음은 오히려 벗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보태는 게 아니고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보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벗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린다는 것, 또 벗고라는 것은 이건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벗어버린다는 것, 이 믿음 참 중요한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용기입니다. 자, 믿음이 오면 벗어버리는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자꾸 더 집착하고 붙잡고 움켜잡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오면 칼과 갑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용기 때문입니다. 참 그래서 믿음은 담대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내려놓게 되고 또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죠. 여러분,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를 보시면 자신의 문제로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머물렀어서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달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조 50절에 예수께서 머물렀어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맹인에게 겉옷은 정말 최고의 재산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뜨게 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복을 받으며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벗어버리면 잃게 되고 없는 것 같지만 더 풍성하게 얻게 되면 예수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입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권력과 사람들에게서 자유합니다. 사울은 갑옷과 칼을 의지했지만 그리고 이것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차게 한 것은 자신의 권위를 지금 다윗에게 이제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권위를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왕의 이 권위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자유합니다.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또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의지할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정말 귀한 믿음이죠. 자유하게 된다라는 사업도 여러분 자유하게 되고 이거 없으면 못 살고 안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자유하게 된다는 게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오면 자유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권력에게서도 칼과 갑옷에게서도 자유합니다. 얼마나 참 여러분 귀한 신앙이 아닙니까?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벗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복과 칼을 벗어버린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을 합니다. 그가 사용했던 막대기와 물매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역사가 그의 양치는 막대기에 물매의 역사에서 그것이 양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이제 골리앗에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도구가 골리앗을 죽이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기도하고 동행하니까 다니엘이 가진 세상의 이 정치가로서 얼마나 귀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정치적 직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에서는 총리직을 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귀했으면 그 총리직도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총리직을 청지기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또 직장생활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위에 있는 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막대기와 그 물매를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과 사업장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서 영적 전투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의사로 공무원으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사로 좋은 막대기와 물매를 주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귀한 자리에 있으면서 전도하면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단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 정치의 자리에서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왕후의 자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소상인으로 살아도 성령 기름 부으시면 그 일이 전도의 큰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직분은 있어도 여러분 성령의 주님과 동행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열매를 맺히거나 큰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어떤 것보다 성령님과 동행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릴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자꾸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입고 하게 되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이 없게 돼요. 깊은 교제가 안 나오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주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이 빠져버리면 정말 공부만 잘하고 기술만 탁월하게 되면 정말 그 무서운 것이고 때가 되면 그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오늘 골리앗도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믿지 않는 골리앗도 자신의 힘과 칼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렇게 말씀.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칼을 의지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자기 칼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속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이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어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그렇게 의지했던 그 칼이 오히려 자기를 죽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보다 의지할 것 어디 있겠습니까? 주와 동행하면 여러분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주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는 것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다가 자꾸 여러분 덧붙이는 거예요. 자꾸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의지와 사모함과 절대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데 몇 분을 보면 예배 때마다 웁니다. 절박하게 예수 붙잡습니다. 찬송도 절박, 기도도 절박.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겨냅니다.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김동호 목사님의 높은 뜻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동안교회에서 부흥이 되다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학교, 주일 예배나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문제는 사무실과 교육관이 임대를 해서 쓰는데 이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당회가 건물을 사야 되겠다. 예배당은 필요 없고 사무실하고 교육관은 사야 되겠다 해서 마침 딱 맞는 이제 물건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다가 융자를 좀 받아서 좀 몇십억을 융자를 받아서 이제 사기로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쉽게 대출은 교인들이 지금 석달 됐는데 3천 명이 모이고 예산이 1년에 수십억인데 2, 3년이면 다 갚을 수 있는데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 은행에 가서 우리 교회 주일 출석이 3천 명이 넘고 1년 예산이 수십억인데 왜 대출을 안 해줍니까? 하니까 은행 지금 딱 하는 말이 신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이래 많고 예산이 있는데 왜 신용이 안 됩니까? 물으니까 은행 직원이 기막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석달 만에 1,000명을 모였죠. 이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니까 목사님 때문이죠. 이래 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워낙 유명하니까 동안교회에서 개척 나오니까 이석달 만에 1,000명이 모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말할 수가 없고 맞다고 말하니까 한 사람 때문에 석달 만에 1,000명이 모인 교회는 한 사람이 삐끗하면 다 흩어지니까 신용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이래요. 그러면서 은행 직원 눈에는 높은 뜻이 숭의교회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김동호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신앙을 더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온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 김동호 목사 제거하기. 그러면서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안식년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기가 1년 동안 떠나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결사반다. 목사님 떠나면 교인들 다 떠납니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안식년 의미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는가 하면 이 안식년은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습니다. 너희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년을 하나님 정하셨거든요. 자꾸 농사 열심히 일만 하고 왜 여러분 주일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나로 인해서 살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일이 있고 왜 십일조를 해야 되는가 하면 다 주님 것인데 너희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일조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은 농사를 안 지어도 이스라엘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1년 계속 사는 게 이스라엘 하나님 은혜로 살지 농사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농사도 짓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가는데 첫째 주가 1,000명이 빠져버린 거예요. 장로님들이 전화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목사님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1년을 채우는데 1년째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네 교회로 분리가 됩니다. 한국에 정말 건강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이 딱 정해준 대로 다 갑니다. 목사님 의지하지 않고 네 교회로 나눌 때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로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이제 벌써므로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0: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 실상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탁 벗었을 때 주님의 이름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것 붙잡고 이제 나아가. 여러분 물매와 막대기를 붙잡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맞추었다 해서 또 잘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기술로 나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얼음판을 그르면서 과거에 여러분 물매와 막대기를 통해서 사자와 곰을 쳐주긴 이 기술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맞추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담대, 우리는 볼 때 아, 두려움이 있지 않나, 가졌을 때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배 외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왜 드립니까? 그 누가 우리 인생을 여러분 골리앗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찬송 부를 때 정말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찬송을 낼 때 골리앗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5-691번 052-275-0691 울산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새벽 5시 30분, 5시 35분, 5시 40분. 이게 뭘까요? 바로 제 핸드폰 알람 목록입니다. 혹시라도 못 일어날까봐, 지각하면 안 되니까 하는 불안감에 우리는 5분 간격으로 알람을 촘촘히 심어두고 잠자리에 듭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내일을 향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요란한 소리에 겨우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지만 정작 우리 마음과 영혼은 어떨 땐 여전히 무거운 이불 속에서 졸린 눈을 비비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알람은 우리를 재촉하고 쫓기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성경은 주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어제의 피로와 실패, 불안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영혼의 가장 다정한 알람을 울려주십니다. 너는 오늘도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힘차게 새 날을 걸어가자 하고요. 오늘만큼은 내 영혼을 번쩍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생생한 생명력을 가득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불안은 끄고 믿음의 볼륨을 최대로 켜는 시간, 힘찬 라디오 출발합니다.

새희머들이 갈급한 내 마음 메들리로 김대환님 호산나 싱어즈 앨범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은 펴지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프닝 멘트에서 나눴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과의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분만 더, 딱 3분만 하면서 스누즈 버튼

누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촉박해질 때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허둥지둥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지쳐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 요란한 알람을 성가신 재촉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선물을 열어보라는 하나님의 다정한 노크 소리로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내 힘과 내 계획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불안.

이화 챔버 콰이어 믿음이 있으니 전해드렸고요. 앞서 보내드린 곡은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들으시면 몸이 저절로 반응하신 분들 계시죠? 여름성경학교 교사 봉사하신 분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같이 한 친구들 파이디온의 곡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신나는 버전도 원래 있는데 여기 기본 버전만 있어서 이걸로 전해드렸어요.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5821님, 저는 6시부터 5분 간격으로 알람 7개 맞춰둡니다. 결국 일어나는 건 35분 마지막 알람이에요. 하셨는데요. 오, 7개 제가 졌습니다. 이게 여러 개를 맞추는데 매일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인지 아까 게 마지막인지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지 이게 헷갈려서 저도 끄다가 위험해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도 잘 일어나셨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04님은 트럭 운전합니다. 저는 군대 제대한 뒤로 알람 딱 한 개로 1초 만에 스프링처럼 튀어나옵니다. 라고 자랑해 주셨어요. 오, 진정한 고수십니다. 이렇게 훈련의 중요성을 또 느끼게 해 주시네요. 맞아요. 거기서 훈련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저도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 극동방송을 17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은 새벽 새소리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 저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7745님, 저는 교회 새벽 기도 가기 위한 알람을 맞춰둡니다. 정년퇴직했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 나라와 교회 위해 기도하고 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세상 속으로 나가려고 맞춘 알람이 아니라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 지키기 위한 알람이네요. 너무 멋집니다. 그 기도의 향기가 그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마치 방전된 것처럼 지치고 무거운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실수한 것들, 풀리지 않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를 재활용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100%의 새 은혜, 완전한 새 긍휼을 우리 손에 쥐어주십니다. 밤새 핸드폰 충전기 꽂아놓으면 아침이면 100%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무궁한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힘입어 가볍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힘입어 새롭게 나아가실 분들 계신가요?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세요. 말씀카드와 함께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찬양의 이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분주함과 불안의 알람은 잠시 꺼두시고 내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보폭에 발을 맞춰보세요. 쫓기듯 뛰지 않아도 주님 손잡고 걷는 발걸음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차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

땅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65국에 091번, 지역번호 052, 265에 0191, 옥동사랑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0: 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1: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장서우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입니다. 형제님, 저는 모태신앙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학 지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안은 늘 이 두 분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했느냐? 어린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싫었던 겁니다. 나빴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냥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갔습니다. 경쟁 암송도 참 잘했고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고 아마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이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린 저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 다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적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걸 저는 의문 중에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저는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도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많은 철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경 중에 선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교까지 파고들어봤고요.

0: 다음에 우파니샤드라든지 힌두교 고대 경전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인도 철학자들이 사상계를 흔들 때였습니다. 마하나 마하리시 같은 분, 크리슈나 혹은 라즈니시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미국에서 락 아슈람을 만들고 영적인 뭐 스승 역할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살펴봤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또 탕 믹칸 같은 이 불교 수행자들의 연구에도 열심히 기웃거려봤는데 어디에도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의 문턱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남자들은 마지막 길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군대였습니다. 야, 군대 가자. 일단 군대 갔다 오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군대 가고 싶어 간 거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군대 간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당신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나 그 교회 다니시니까 단대 갈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를 여기로 보내신, 돌려보내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를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니? 당신께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힘드신가 합니다. 외로우신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압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처럼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시지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 길의 선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1: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지난 주말에 제 아내와 함께 간월제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이 정말 신비하고 또 좋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다스리고 또 생육하는 사명,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이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 성화의 사명,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소망의 기도 가운데 또 기도 응답의 체험으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께 찬송을 올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울산 우리교회 김영희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0: 이제 뭐 가을 날씨입니다.
1: 아, 그렇죠. 예. 딱 좋은 계절입니다.
0: 딱 좋은 네, 계절이지요.
1: 너무 딱 좋은 계절. 네.
0: 여러 가지로 네. 산책하기에도 좋고.
1: 그렇죠.
0: 네. 예, 또 운동하기에도 좋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찬송하기 좋은 날씨가 그렇죠. 아닌가 하는 생각이
1: 듭니다. 기도하기도 좋고. 그렇죠. 전도하기도 좋고.
0: 그렇습니다. 네. 전도하기도 좋고요.
1: 네.
0: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응답을 받기에도 참 좋은
1: 그렇죠.
0: 날입니다.
1: 아, 맞습니다.
0: 예. 예.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도 아, 내가 이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올린다고 될까. 뭐 이런 약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 응답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딱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하지만 그런 분들도 오늘 또 기도 응답에 분명히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 이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열어주시지요.
1: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좋은, 너무나 아름다운, 딱 좋은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예수 소망, 소망 예수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소원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기뻐하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대는 역사 참으로

0: 길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이 시간에 소망의 기도에 이 시간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합한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 시간에 생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분들입니다. 목숨값으로 사신 분들, 그 자녀의 기도를 주님은 100% 들으십니다. 100% 들으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죠. 차 없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그 주님의 응답하심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기도의 제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0: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드린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 예,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일찍 6시부터 오후 늦게 저녁 8시까지 14시간이지요. 14시간 동안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진행하는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 울산 극동방송의 방송 전파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음에 거룩한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꼭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개국한 지가 24주년이 됐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벌써 24주년이 됐네요. 예, 24주년이 됐고 그리고 또 하루가 24시간이라서 그렇죠. 예. 저희가 이번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울산 극동방송의 24시간을 책임져 달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히 한 구자 24만 원으로 네. 진행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전파선교사 모집하실 때 한 구자를 가입하시면 1년에 이제 만 원씩 12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2년치를 한 번에 24만 원으로 내가 24시간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석을 하시는 것도 이번엔 저희가 독려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만 원이 크면은 큰 돈이고 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천국 잔치를 위한 돈으로 24만 원이면은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5: 그렇죠.
4: 예. 이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울산 극동 방송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이 울산 극동 방송을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 아시지요? 샵 3927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실 때 전파라고 한 번 더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멘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제목 올려주실 분들 다시 한번 문자 번호 알려드립니다. 똑같은 번호입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먼저 올려주신 기도의 제목은 익명입니다. 고1 딸아이가 이제 어제 자기는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고 싶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친구가 없고 학교 가는 게 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주 1회 상담을 받고 있는데 학교가 정말 힘든 곳이라면은 고민을 해보자. 그런데 이 아이는 학교를 자퇴하라는 뜻이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게 우울증인지 아닌지 병원도 가봐야 할 것 같고 이제 아이가 너무 이제 기질상 조용해서 먼저 다가가고는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5: 네. 우리 익명의 성도님 그 딸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익명의 성도님을 사랑하듯이 그 딸도 분명히

0: 분명히 사랑하시고 또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 사랑하는 딸, 고등학교 1학년.
1: 주님.
0: 어제 자기 자신은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고 싶다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말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주님.
0: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딸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주 1회 상담을 받고 있는데 학교가 너무 힘든 곳이라고 정말 이렇게 고민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게 학교를 자퇴라는 뜻이 아니고 심사숙고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할 거라고 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 우울증인지 아닌지 병원 가서 진단도 받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이 귀한 딸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딸을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이 일조차도 함께해서 선 이루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딸이 우리 익명의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소망 품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귀한 가정과 익명의 성도님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 받고 있습니다. 7087번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이분 부모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분 다 말기암 환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쉽지 않을까 뭐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0: 그치,
1: 예. 병도 병이지만은 이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에 올려주셨네요. 예. 예. 목사님, 지금 뭐 자녀를 간병하는 것도 있고 배우자를 간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부모님을 간병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병뿐만 아니라 그 믿지 않는데 오히려 병이 있는데 고집스럽게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분들도 참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저희 부모님도 뭐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참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됨이 헛되다잖아요.
1: 그렇죠.
0: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혜이며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을
1: 아멘.
0: 수가 있는데요.
1: 예.
0: 참 이거 불치병 또 특히 말기암 같은 경우에
1: 예.
0: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0: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면
1: 아멘.
0: 반드시 여기 기도 제목대로 부모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7087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나 또 뭐 자녀나 부부 앓고 있는 그 모든 이런 병들이 하나님의 치유 역사로 낫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질 때
1: 아멘.
0: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 7087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될 수 없고 설 수 없고 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로 우리 7087님을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 말기암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간병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반드시 치유의 역사와 또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수많은 분들이 질병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갈등과 갈증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 분들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일을 인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울산 우리교회 김영익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주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믿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가족들에 대한, 그리고 전도 대상자, 그리고 육신의 어려움, 질병, 또 마음의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지금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응답을 받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지금 바로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을 남김없이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보기도팀이 받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매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채플 가운데 전파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김도연의 음성으로 예수 예수 함께하시죠.

0: 예수, 예수. 정말 오직 예수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정말 주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울산 우리교회 김영익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의 제목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중보기도 팀에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030번님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삶의 모든 발걸음과 매 순간순간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시선과 호흡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올려주셨는데요. 참 귀하고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목사님.
1: 예. 우리 주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그 말씀대로
0: 아멘.
1: 참으로 8030님 이렇게 주님을 여기 보면 시선과 주님의 시선과 또 호흡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0: 예.
1: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030님 우리의 모든 것을 8030님의 영육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과 매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원하옵기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단 한순간도, 단 1도 주님을 잊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한순간도 주님의 시선과 호흡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0: 주님.
1: 그 여호와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8030님의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우리 8030님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계속해서 9507번님, 목사님, 오른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지금 있는데 속히 치유되어서 건강하게 교회 봉사 또 일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달에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무릎 관절도 많이 이제
1: 그렇죠.
0: 닳고 없어지고 또 이제 관절염도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걷기도 힘들 수 있으니까요. 이게 참 요즘 나이가 들수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 그렇죠.
0: 듭니다.
1: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게
0: 예.
1: 우리 9507님 그 퇴행성 무릎 그 뭐죠? 관절염.
0: 예.
1: 그 치유 1번이 뭐죠? 건강해서
0: 예.
1: 어디에 봉사? 교회와.
0: 교회 봉사.
1: 그렇죠. 제가
0: 그렇죠.
1: 볼 때도 좀 감동이어요. 병 낫게 해줄 테니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기고
0: 아,
1: 성도를
0: 아멘.
1: 섬기고
0: 그렇죠.
1: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강력하게 사용해 달라는 이 기도 제목 너무나
0: 아멘.
1: 아름답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 9507님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 제목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오른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생활에 불편합니다.
0: 주여.
1: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고 들으시죠. 속히 치유되어 건강하게 교회 봉사와 일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0: 아멘.
1: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또한 가정생활 일상에도 지장되지 않도록 하나님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이번 달 가정의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9507님

0: 가정을 돌보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907님과 또한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 기도의 제목을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되는 것은 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낙담하는 분들이 그렇죠. 분명히 있지요. 뭐 손가락 하나 아픈 것도 힘들지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파서 걷기 힘들고 또 운신하기가 힘들어서 그 낙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내가 그러면 일상생활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찬양대, 식당 봉사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이제는 교회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낙담이 예전에 봉사가 많았던 만큼 또 낙담의 강도도 있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실 텐데 예. 그분들에게 목사님 권면의 말씀 그리고 전체적인 치유의 기도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0: 예.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참 뭐랄까요? 마음이 좀 슬프다?
1: 예.
0: 너무 괴롭고죠?
1: 그렇죠.
0: 답답하죠? 예. 나는 좀 그 전처럼 일하고 싶은데, 특히 내 몸의 건강이 적신호가 오면,
1: 예.
0: 너무나 불편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으니,
1: 아멘.
0: 그 중심 보시고, 어떻게 해요?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셔서,
1: 아멘.
0: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1: 주님
0: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너무나 아픈 가운데 때로는 답답해서 내가 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건강이 주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 그렇게 한숨 짓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런 귀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몸이 건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치료하셔서 그 이전보다도 아프기 이전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 아멘.
0: 주신 사명을 넣거니 걷더니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될 줄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자, 0521번님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새신자가 은혜로 큐티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2차 청춘 행복학교가 주님의 은혜로 9월 18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0: 네.
1: 오후 2시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 이루게 하옵소서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청춘 행복학교가 열리는 교회가 있나 보네요.
0: 네, 예. 노인분들
1: 그렇죠.
0: 초청해서 그죠.
1: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새신자가 오면은 이 큐티를 예. 또 교육을 하나 봅니다.
0: 예, 예. 큐티하는 교회.
1: 예. 좀 귀한 교회 또 귀한 네, 그 네. 과정이 있습니다.
0: 네, 우리 0521님
1: 예.
0: 새신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무엇보다 큐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1: 예.
0: 또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 새신자가 믿음이 쑥쑥 성장해서
1: 아멘.
0: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자리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 너무 아름답습니다.
1: 아멘.
0: 자, 2차 청춘 행복학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0521님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들으시고
1: 주님.
0: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새신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혼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그 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큐티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큐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큐티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자기 삶에 적용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새신자와 또한 그 새신자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2차 청춘 행보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금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 오시는 많은 영혼 귀한 분들이 그 아름다운 행사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택한 영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0: 다 이것으로 사람도 붙여주시고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 9215번님. 만성 피곤과 허리 협착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일들이 잘 공급돼서 날마다 기쁨과 기도, 감사로 살아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도를 올려주시는 분이시지요, 목사님. 이렇게 아까도 우리가 건강을 놓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그 남편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지금 방송 가족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만성 피로, 허리 협착 참 힘들어요.
1: 그렇죠.
0: 그죠? 제대로 용신할 수도 없고,
1: 그렇죠.
0: 첫째 몸이 기거 동작이 힘드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이 나올 수 있고, 그죠?
1: 예.
0: 저 옛날 보니까 할머니 보면, 말만 이렇게 끙끙 앓는 소리가 참 지금 막 들리는 듯한데. 그런데 보면 너무나 이렇게 불편을 많이 겪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9215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아픔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기도 제목대로 반드시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 9215님, 만성 피곤 때문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그 피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성 피곤이 만성 건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곤함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허리 주님, 이 시간 으로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고
1: 주님.
0: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병원을 통해서건 의사를 통해서건 약을 통해서건 아니면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9215님 피곤이 회복되고 또 허리 협착증도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보행의 불편함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걷게 하시고 뛰기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남편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그 하고 있는 일들이 잘 공급되어서 날마다 기도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 아멘.
0: 주님을 의지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영육 강건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또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산책을 가고 또 여행을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육신의 건강도 잘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런 산책을 가기에 정말 좋은 날씨를 주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자, 오늘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울산 우리기호회 김영익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예.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꾸준히 선을 행하면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까 PD님 말씀하셨지만은 예. 100%입니다. 100%. 100%. 예.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전진한 이 좋은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 공영 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14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역교회와 기독단체들이 모여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실천해온 경험을 나누는 제1회 2026 사회선교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이 지난 11일 충남 부여군 송악교회에서 부여군 기독교연합회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소망교도소가 최근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 대강당에서 수용자 1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국실천신학회가 어제 강원도 춘천 동부교회에서 제101회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용인 고기교회와 춘천 동부교회의 마을목회 사례를 미래목회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배우이자 래퍼 양동근 씨가 1955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청년 조용기 목사의 신앙과 목회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에서 청년 조용기의 목소리 연기를 맡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교회와 기독단체들이 모여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실천해온 경험을 나누는 제1회 2026 사회선교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성서한국과 수원선교회, 광교산울교회가 경기 수원 수원선교회에서 제1회 2026 사회선교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8개 기독단체와 교회의 사회선교 실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취약가정 청소년과 성인 멘토를 1대1로 연결하는 러빙핸즈의 친구 맺기 사역과 성도 3명이 모여 노숙인 나눔과 환경활동을 펼치는 광교산울교회의 자발적 동아리 사역이 주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개혁과 환경인권운동가를 해외 선교사처럼 지원하는 수원선교회의 사회선교사 7명 지원제도와 2014년부터 세월호 유가족 및 해고 노동자 현장에 연대한 새맘교회의 지속적인 사역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새맘교회 이수연 목사는 사회선교가 이웃 가까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미래목회 포럼이 지난 11일 충남 부여군 송악교회에서 부여군 기독교연합회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부여지역 인구감소 극복 세미나를 개최하고 농특산품 공동구매와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은 협약에 앞서 2026년 추석 명절 고향교회 방문 감사예배를 드리고 부여지역 농촌 미자립교회 10곳에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여지역은 인구 약 5만 7천 명 수준으로 188개 교회 중 156개 교회가 면 단위에 위치해 목회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0: 백낙균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교회를 기억하고 명절마다 함께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소망교도소가 최근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 대강당에서 수용자 1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010년 소망교도소 개청 이후 단일 세례식으로는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세례식에는 교계 관계자와 수세자 가족 등 8명이 집례에 참가했으며 누적 수세자 수는 700여 명에 이릅니다. 세례식에 앞서 수용자 19명과 가족 34명이 참여하는 가족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으며 수용자들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수용자의 변화와 회복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실천신학회가 어제 강원도 춘천동부교회에서 제101회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용인고기교회와 춘천동부교회의 마을목회 사례를 미래목회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난초 판매액 일부를 모아 2006년 밤토실 도서관을 설립하고 마을 주민들과 생태교실 및 공동체를 운영해온 용인고기교회의 사례와 디아코니아 학교를 통해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를 세우고 지역복지기관을 위탁 운영해온 춘천동부교회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국내 교인 감소에 대응해 교회의 미래는 규모가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의미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이자 래퍼 양동근 씨가 1955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청년 조용기 목사의 신앙과 목회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에서 청년 조용기의 목소리 연기를 맡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는 70년 만에 발굴된 6필 투병 일기와 미공개 편지를 바탕으로 제작된 97분 분량의 영화로 양동근 씨는 조용기 목사의 편지와 일기를 읽으며 예수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와 복음의 메시지를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담아냈습니다. 양 씨는 이번 작품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전해진 사랑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아침에는 22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했지만 낮에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낮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기온은 차츰 내림세를 보이면서 주 중반에는 예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잦으니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며 바람은 초속 3m 안팎으로 불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27도, 습도는 39%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 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0: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표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 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거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성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예수를 믿어보셨는지 혹은 교회를 다녀보셨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주변을 살펴보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든지 전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 있는 것은 꼭 아니죠. 가령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전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파를 통해서 자료가 전송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도 위성의 GPS 전파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미처 다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 그리고 또 일생 그리고 또 일생이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이 태생과 일생과 영생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파가 눈에 안 보이고 공개가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시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듯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반드시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구름 그리고 별, 달, 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보면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꼭 전달되지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또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게임이 놀이나는 그런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 학문을 가르칠 때에 천국과 지옥을 비유해서 가르쳤거든요.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냐면 두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한 후에 한 사람은 천국을 믿고 한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박이 났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없다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겠죠. 반대로 천국이 실제로 없는데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갔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확인을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전이겠죠. 그리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본전이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취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간단해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보게 되면 대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네, 맞아요.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임 이론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이길 확률, 우리의 이익을 취득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죽어서 영혼의 세계에 가서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죠. 영생이 없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꼭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믿을 거야 오늘 시간 결단하시면 여러분 마치 보험에 들어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요, 길면 80, 90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6%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 3분의 1의 확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실손보험을 들죠. 그런데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것 자칫 우리가 타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늦게 병을 발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좋은 보험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 보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험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험을 넣어도 못 타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은 천국 보험인데 천국에 가서 타먹는 거예요. 이 천국 보험은요, 나이도 그리고 남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짜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속에 사인만 하면 그 즉시로 발휘가 돼요. 여러분 천국 보험에 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천국 보험에 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믿으면서 그렇게 보험에 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죽을 확률이 100%인데 우리가 아까 파스칼의 게임 이론처럼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진다고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천국 보험에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까? 천국 보험에 드는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면 돼요. 지금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도 두 손을 상호 오시고 마음에 전혀 부담 없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그러면 천국 보험에 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100% 보장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편하지 않는 죄들을 지어가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거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 잘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혹시나 왕궁에 살거나 아니면 사람이 적절한 곳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 맞는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때까지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이 다음에 다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북한 선수단이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2026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서인데 북한이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축구와 역도, 레슬링과 같은 14개 종목의 선수 107명이 출전을 하고요. 지원 인력까지 합치면 200명이 조금 안 되는 큰 규모의 선수단이죠. 북한은 그동안 아시안게임에서 사격과 역도에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오곤 했는데 1974년에 처음 출전한 이후에 지금까지 따낸 메달만 수백 개에 이른다고 하죠. 정치적으로는 문을 굳게 닫고 있어도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뛰고 마주할 수 있는 장이 점차 더 마련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우린 이런 바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의 청년들이 국가대표의 그런 경기를 넘어서 가을이 되면 교회에서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봄마다 소풍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함께 만나서 같은 편이 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웃으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뛰는 북한 사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참 은혜를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OAP데이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체육대회 가운데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응원하고 나아갈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찬송 함께합니다.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북한을 변화시키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우리의 기도, 오늘의 출석 인사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도, 계신 지역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고 계세요.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로 이 한 줄 한 줄로도 출석 인사 남겨주고 계시고요. 요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저의 상처를 알게 됐습니다. 북한 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주님 안에서 진솔하게도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이 은혜를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흘러들어갈 축복의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청취자분도 계시고요. 포항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제 자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청취자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1톤 트럭 안에서 작업 기다리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마음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와, 극동방송을 통해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과 시선이 감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직접 나의 마음판에, 나의 마음밭에 담고 심기우는 건 우리 청취자분의 너무나 귀한 순종의 걸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순종으로 싹이 움틀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실 때 OFP데이 극동방송 찾아와 주셔서 꼭 남겨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신청 찬송으로 채워가는 월요일의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고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대에서 온 에스더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270장 편찮은 주님이 사랑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가, 예수님이 구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 승리하신 십자가로 매일 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얻으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찬송이 사랑하는 나의 고향 땅 열방까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간증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고향 북녘 땅에도 이 찬양이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북한에서 온 에스더 자매의 선곡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에스더 자매의 선곡인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먼저는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어서는 영어 찬양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이찬양이 사랑하는 고향 땅 북한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에서 온 에스더 자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에스더 자매의 목소리, 에스더 자매의 찬양을 기억하면서 저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신청 찬송도 함께 나눠주고 계신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332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저희가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자, 믿음의 기업 아마라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신청 찬송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찬양까지 함께 하셨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9951님도 남겨주셨어요. 복음통일이 속히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복음통일에 너무 기대가 되어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날이 머잖았겠죠. 그리고 같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기도의 한줄 나누면서 선물까지 받고 싶어요 하시는 청취자분도 계신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줄한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방송 마치고요. 한분한분 읽은 후에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받아보신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복음 통일의 그날을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

책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물질을 환경 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은 아버지가 일찍 죽고 없었기 때문에

예, 결국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아버지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야망,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를 사로잡게 되자 그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단종을 따르던 사람들을 계유정난이라는 난을 일으켜서 김종서를 비롯해서 신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 그는 권력과 힘을 얻었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단종 조카를 영월로 유배 보낸 후에 그곳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왕도 되었고 권력과 힘의 중심에 섰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의 길의 끝에는 비참한 비극과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남, 세조가 누구보다도 아꼈던 게 그의 장남인데 그의 장남은 의경세자입니다. 참 많이 아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20세의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이후에 차남이었던 예종도 왕이 된지 1년 2개월 만에 요절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요절합니다. 첫째 아들 의경세자가 요절했을 때는 이런 흉흉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단종의 어머니였던 현덕 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조를 향해서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할수 있느냐고 저주를 합니다. 세조를 향해. 그리고 세조를 향해 침을 뱉어버립니다. 깜짝 놀라 세조가 눈을 뜨는데 그날 이후로 의경세자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되었다라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얼마나 세조가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세조는 왕이 되어서 모든 걸 얻은 것 같았지만 그의 육체는 심각한 질병을 얻습니다. 피부병을 앓게 되는데 얼마나 심했냐면 늘 고름이 차고 흘렀다라고 전해집니다. 자고 일어나면 침상에 고름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도 낫지 않습니다. 온갖 온천을 다니면서 목욕을 하지만 낫지 않았고 그의 병세는 점점 심각해져 결국 그로 인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그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이 조카를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 그러나 평생 그는 그 죄책감에서 죽을 때까지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통해서 비록 권력과 힘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잘못된 선택과 그의 길은 그의 삶과 그의 가족을 참혹하게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욕망의 세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들을 내가 손에 쥐려고 세상에 어떤 일들도 그 일이 비난받을 일일지언정, 그들이 손가락질을 당할 일일지언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고자 말겠다라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런 삶이 아니죠. 성도의 삶은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욕망을 위해 살아가라고 합니다.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내가 갖고 싶은 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을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처럼 내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늘 기로에 서 있는 게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두 가지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너희 안에 문이 두 개가 있다. 길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넓고 큰 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보고 야, 다 저리로 가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편하거든요. 그 길은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인정해줍니다. 칭찬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그 길을 갑니다.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그 길을 가요. 근데 그 길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이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또 다른 문이 있다고 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또 좁은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가시밭길이에요. 돌밭길이에요. 너무나도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 길을 가기가.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편한 길, 인정받는 길 가고 싶어 하지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해봐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고통스러운 그 길, 그러나 그 길은 너희에게 생명의 길이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욕망의 눈에 어두워서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실 때 총 12명의 제자를 직접 주님이 직접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3년여를 함께 하십니다. 같이 먹으셨고 같이 주무셨고 같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적을 보여주셨고 함께 3년여를 생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오늘 모여있는 제자는 몇 명입니까? 1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했는데 본문 속에서는 11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가롯 유다가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가롯 유다가 빠졌는가? 오늘 본문은 그의 삶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가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가롯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 없기 때문에 한 명의 결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비참하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가 죽을 때 그가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라 목을 메어 자살했다고 전해집니다.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맞추어 보면 그는 목을 메어 자살한 듯합니다. 그런데 후에 그 줄이 끊어져서 그만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충격으로 배가 찢어진 겁니다. 배에 있는 창자가 다 흘러나왔고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는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누구에게도 그의 마지막 함께한 사람이 없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롯 유다도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과 생활했던 사람인데 아니 도리어 돈궤를 맡은 재정을 맡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왜 이런 말로를 맞이했을까? 그의 인생 왜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본문이 말하는 가롯 유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롯 유다가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면 제자에게는 주님이 주신 직무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열두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양육하는 직무를 맡은 게 바로 제자의 직무였어요. 또 누구보다 그들과 함께 있던 그 주님을 보호하고 함께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게 제자의 직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버립니다. 유다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 길, 자기의 길,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 겁니다. 제 길은 자기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가야 할 길. 우리는 모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가야 할 길도 주십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합니다. 가야 할 길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가 걸어간 제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가 걸어간 제 길은 첫 번째 욕망의 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냥 공짜로 넘긴 게

욕망을 이루고자 주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욕망을 선택하고 있고, 내 욕심을 선택하고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가롯 유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래될 그 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래될 길은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제 곳이라는 이 뜻은, 이 말에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주님을 배신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지요. 그럼 왜 배신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은30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자 은30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명분이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3년여를 함께 했는데 그 몇천만 원에 예수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다?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잘 가장 알려진 이유는 가룟 유다가 주님의 그 마지막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 아, 저 길은 내가 함께 갈 길이 아니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성공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 이적을 보이시는 그 능력으로 이 유다의 왕이 되시고, 더 나아가면 저 로마를 무찔러 주시고,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루셔서 거기에 왕이 되셨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우리들은 다 옆에 한 자리씩을 차지하는 것, 성공된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실패자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가룟 유다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주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하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3년을 따른 결과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까? 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릅니다. 결국 주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내 뜻과 다르자, 내 생각과 다르자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납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를 때 떠납니다. 나는 건강해야 됩니다. 나는 성공해야 됩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나는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안 주세요. 실패합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나와 뜻이 달라져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떠납니다. 나와 뜻이 다르시군요. 내가 가고 싶은 길과 주님 다른 길을 주시는군요. 우리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주님을 떠나는 것, 왜 주님을 떠난다, 우리가 왜 주님을 떠나게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유다가 주님을 파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은 사단의 미혹입니다. 건강이든, 좌절이든, 절망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주님의 곁을 떠난다는 건 사단의 계략인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빠서 주님을 떠납니다. 너무 성공해서, 너무 일이 많아서 주님을 떠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절망해서 떠납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건 사단이 바라는 일인 겁니다. 결국 그가 걸어간 제 곳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이제 곳은 마지막으로 멸망과 지옥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그가 걸어간 그 마지막 길은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파멸로 이끈 지옥의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내가 선택한 삶의 방향에 따라서 어디든지 끝에 도착하는 겁니다. 내가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면, 서울 쪽으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면 어떻게 되든지 천천히 가든지 빨리 가든지 결국은 내 몸은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산으로 가는 방향의 열차에 몸을 실었다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어떻게 되든 결국 내 몸은 부산역에서 도달하게 될 겁니다. 유다는 그가 선택한 길을 통해서 마지막에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을 욕망에 내던졌을 때, 자신의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을 때 그의 삶은 피밭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한순간 선택했다고 그 선택으로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행 열차를 탔다고 한순간에 가지는 게 아니에요. 거쳐야 되는 겁니다. 경주를 거쳐야 되고 대구를 거쳐야 되고 대전을 거쳐야 되고 점점 거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내가 어디든지 도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왜 이런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을까? 왜 이런 지옥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유다가 걸어간 그 길을 이야기하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인용합니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 베드로만 아는 말씀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베드로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말고도 야고보, 요한, 마태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있던 말씀이었어요. 다 듣고 있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다른 제자들은 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내 것을 타인이 취하게 만드는,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안 되겠구나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다잡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보고도 가롯 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뿐인 겁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수영로 교회에 정필도 목사님이 오셨었습니다. 정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다 중간에 저랑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후배 목회자에게 팁을, 목회의 팁을 얘기해 주십니다. 저한테 여러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박 목사, 웬만하면 교인들 혼내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도 잘못하면 혼낸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런 말씀을 주셔요. 본인이 혼내보시니 혼내면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그 말을 안 들어도 될 사람은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왜 그래, 꼭 듣는 사람은 안 들어도 될 사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변해야 될 사람은 늘 안 듣더랍니다. 딴짓하고, 아 저건 딴 사람에게 준 말이야, 저건 딴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야. 그러니 자꾸 교인 혼내면 좋은 교인들만 맘 상한다고, 그러니까 자주 혼내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요. 시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 내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구나.

내 삶의 자리가 황폐해져 버리는구나. 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가룟 유다는 그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그 길을 가고 누구는 그 길을 안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가 그 길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둔 사람만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도, 아무리 10여 년,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아무리 제자라는 직분을 가졌어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제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가룟 유다는 제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제 길을 갔지만 11명의 제자는 어떤 길을 갔습니까? 22절에 보면 마띠아를 뽑으니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다 섰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들었고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유다와 많은 사람이 선택한 그 욕망의 길을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지금은 힘들어도 이 길이 결국 생명과 영광의 길임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 길을 보고 주님의 길을 선택한 이들 또한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들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어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은 30 수천만 원의 돈을 쥔 그 가룟 유다가 제대로 간 것처럼 여겨집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칭찬받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던 그 가룟 유다의 길이 그 길이 화려해 보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지혜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도리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제자들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선택했던 그들의 길은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영광의 길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도리어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로부터 군림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성공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도 유혹합니다. 이 길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길로 걸어가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길이 본인이 가야 될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를 아셨기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자기의 생각의 곳으로 내 욕망의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다가 멸망으로 끝맺혀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욕망의 길을 보여줄지라도 세상은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다 이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두 사도처럼

0: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시대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삼으사 우리들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북구 연포동에 위치한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87-6315번 연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후를 찬양으로 채우는 예배의 시간, 오후 워십 남현용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의 오후 3시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또 무엇을 하고 계시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양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지금 여러분 계신 바로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의 실황으로 이 오후 워십 함께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인데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우리 울산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들을 세우는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올해는요.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개국 24주년 24살 청년이 된 우리 울산 극동방송을 위해서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24만 원의 헌금을 통해서 이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개국 24주년 24살 울산 극동 방송에 24시간 쉬지 않는 선교에 24만 원의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날, 전파 선교사 기적의 통로, 이런 주제로 내일 특별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고 오래 함께 해왔지만 특별히 우리 울산극동방송의 24번째 생일을 맞아서 24시간을 쉬지 않는 이 방송, 내가 24만 원이라고 하는 이 헌금을 통해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 네, 전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계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여러분 가능하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알아도 안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은 안 계시도록 여러분이 우리 울산극동방송의 홍보대사가 되셔서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FM 100.5MHz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우리 FEBC 극동방송을 검색하시면 저희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울산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전지사에 13개 지사가 있기 때문에 울산 세팅을 하시고 들으시면 내일은 개국 24주년을 맞는 24살 울산 극동방송에 24시간 쉬지 않는 선교 동참, 24만 원의 헌금으로 여러분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오후 워십의 찬양 예배, 위드힘 찬양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할 텐데요. 지금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으로 채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며 드리는 감사도 참 귀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성숙한 자녀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 주변에도 흘려보내는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위드힘 찬양 예배 실황으로 함께한 오후 워십,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셨죠? 여러분이 올려드린 그 모든 찬양의 고백들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워십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우리 울산극동방송의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동역자들을 찾는 날입니다. 전파 선교사 기적의 통로. 특별히 내일은 개국 24주년을 맞는 24살 울산극동방송의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24만 원의 귀한 헌금으로 동참할 또 동역자들을 함께 세워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사역에 모두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들으시고 아, 나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부터 참여하실 수 있는 문자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현용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너무도 하나님 말씀을 갈급했던지 국동방송이라는 방송을 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1: 진짜 이런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채널을 고정하고 방송을 듣게 되는데 그 방송이 극동방송이었습니다.
2: 극동방송이 우리에게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우리가 들어보고 또 느껴보면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곳에까지도 이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협력을 하고 동력을 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1: 국동방송을 여러분들이 다 북한에서 우리 북한 주민들이 듣고 있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절실한 그 형제분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

0: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 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오늘도 찬양 이 시간은 엄선된 은혜의 찬양으로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찬양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복교회 조남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경건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넣습니다. 20년이 흘러도 기억에 남아있는 성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매주일 예배실 문 앞에 멈추어 서서 앞쪽을 바라보며 허리를 굽혀 인사하신 다음 예배실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듯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진실한 마음과 경건의 자세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심은 다른 말로 거룩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거룩함의 여정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경건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말은 조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행위를 조심히 살피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행위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기를 살피며 조심히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두려운 경고입니다. 헛된 경건 행위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는 사람들의 눈에 뜨이려고 라는 말입니다. 마치 새로 산 시계를 자랑하기 위해서 옷소매를 슬며시 올리는 것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 의도가 분명합니다.

여기 보이려고라는 헬라어 데아오마이에서 극장이라는 말이 생겨난 걸 보면은 보이려 한다는 것은 극장의 무대에 선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향해 있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행하면은 무대 위에 연기자와 같이 자신은 없고 연기하는 그 사람만 있게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향해 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와 인정을 갈구하던 나의 삶을 돌이킵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제목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독일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디트리히 보네표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치 정권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보네표 목사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독한 질문 끝에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를 두려움 없는 평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건 자유를 잃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다릅니다. 그것은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들판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목자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에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지키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치울 수 없는 표식이 새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목숨 바쳐 얻은 내 사람이다 라는 예수님이 새겨주신 거룩한 표식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끙끙 앓으며 짊어졌던 삶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안식입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자, 요나서를 이제 보면은 그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넘어 예수님을 향해 라는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갈등이 있던 사람이 복을 받거나 화를 피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마음을 향해 이런 마음으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솔직하게 질문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지만 니느웨가 회개할까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분노하며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린 행동이었습니다. 요나는 성 밖에서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며 그들이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해서도 박는쿨을 준비하여 그늘을 들이우십니다. 하지만 박는쿨이 벌레에 의해 사라지자 그는 또 분노하며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박는쿨 하나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를 물으시며 요나가 아낀 그 박는쿨보다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모습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내 뜻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넘어서 더큰 긍휼과 더 넓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요나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그에게 계속 질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은 언제나 나의 마음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을 함께 아끼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에 6, 7절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접속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수 G.O.D가 부른 어머님께라는 노래에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비싼 금을 털어 자식을 위해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 놓으신 어머니는 나는 짜장면 싫다며 자식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철이 들고 나서야 자식은 그것이 어머니의 금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뜻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나 수염도 깎지 않고 얼굴에다 재를 뿌리고 일부러 먼지를 쌓이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며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지 못했습니다. 금식하는 날에도 그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부립니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다투며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듭 너희의 행위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이가 사람으로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후로든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방치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있는 것을 들어주고 외로운 이웃을 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는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신명기 8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 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였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곧바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광야는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금식하십니다. 그러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40일간 굶주린 예수님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먹을 음식입니다. 그러니 굴러다니는 흔한 돌을 양식이 되게 하라고 마귀가 유혹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유혹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겪으신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났으니 살려면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솟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육적인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 사랑을 갈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떡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다른 양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떡보다 더 귀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걷겠다고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그 길은 언제나 의문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의문은 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창제자에게 고난을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심,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형벌이고 모욕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아무도 형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관통하셨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한평생 죽음에서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 우리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곧 우리 믿는 이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고 모든 고난을 능력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져 우리가 고통의 현실 속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 손을 내미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우리는 굳게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의 8절로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텔레비전 떡볶이 광고에서 고추장 비밀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게의 양념장 비법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쉽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법은 언제 다음 세대가 배우게 됐을까요? 비법의 원조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며느리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비법을 쉽게 얻지 않고 오랜 시간 식당 일을 직접 봄으로 부딪히고 깨

0: 따라 알게 됨으로써 후대까지 잘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단지 선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고난을 통해서 얻은 값진 은혜입니다. 그 고난의 깊이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통곡과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권위 있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며느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양념의 비법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한 생명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시다. 마태복음 18장 13절 1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봄이나 가을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새생명축제 같은 전도 행사를 합니다. 만약 이것이 한 사람 한 생명의 구원이 아닌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 한 생명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자신과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한 생명을 향한 열정을 이런 양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양 100마리 중 단 한 마리만 길을 잃어도 목자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 때문에 더욱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는 확고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천할 일이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나를 내어줄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축복교회 조남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9999-1160 축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하늘빛교회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둘 다 먹고 싶지만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지요. 식당에서 뭘 먹을지 고르는 그 사소한 일 속에도 우리에게는 선택과 포기가 따릅니다. 새벽 기도를 가기로 결정했다면 그날 아침에 좀 더 잘 수 있는 수면 시간을 포기하게 되고요. 주일 예배와 여행 일정 중에 여행을 선택한다면 그 주일 예배의 은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 되도록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후회 없을 만한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세상 속에 있다 보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쉽지 않은 순간이 참 많죠. 세상의 유익과 편안함 또 다른 이익을 내려놔야만 할 때도 있고요. 주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서 또 나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아픔이 오는 그런 감내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의 일상 잘 시작하셨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손경민의 찬양 믿음으로 살겠네 이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플레이트의 경쾌한 편곡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선택이란 참 중요하죠.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 참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으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행동과 말과 생활과 모든 것을 잘 선택해야 할 텐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선택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결국 주님의 섭리 아래 가장 선한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원망하는 대신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좌절하는 대신 한 번 더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불평하는 대신 찬양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다. 저도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하면서 오늘의 오프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거 안 하고 같이 걸어가기를 듣기로 선택하신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선택에 후회가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찬양으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알려주시면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고요. 6490번님, 오프닝을 귀 쫑긋하며 듣고 있어요. 어쩜 365일 이렇게 다르게 은혜로 한가득 채워주시나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프닝 더 열심히 써야겠네요. 또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 적어주시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예수님 의지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지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합창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음성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이렇게 두 곡의 찬송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5시 20분이고요.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이야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4058번님, 항암 치료하며 요양병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밤에 지방에 있는 아들이 왔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 오랜만에 또 애틋하고 반가운 만남 가지셨겠네요. 같이 걸어가기도 이 시간에 매일 곁에서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찬양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58번님 항암 치료 중이시니까요. 아무래도 드시는 건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먹는 종류의 선물 말고 다른 선물로 드릴까 봐요. 고급 탈모 샴푸 토닉 세트 어떠실까요?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443번님, 시간마다 말씀과 찬양 통해 은혜로운 하루 보내며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4849번님, 저녁 준비하며 듣고 있어요. 찬양 흘러나올 때 같이 따라 부르며 춤추며 요리합니다. 청년 시절 찬양팀으로 섬겼는데요. 마흔이 넘은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납니다. 참 행복하고 기뻤어요. 아, 청년 시절에 또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며 또 같이 찬양 연습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또 화기애애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추억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분인가 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잠깐 찬양팀 섬긴 적이 있었는데 저는 보컬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금방 다른 보직으로 이동했던 경험이 있지요. 뭐 찬양 실력이 어떻든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건데요. 그렇죠? 신청하신 찬양 함께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 이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메들리 찬양. 니아 메릴과 그렉 하울렛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6443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마커스 워십의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

0: 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고요. 이분께도 선물 드리려고요. 0460번님, 9월 1일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께서 발령나셔서 오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자신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간다고 교사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큰 도전이 됐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관리자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 기도에 응답이었습니다. 학교 복음화, 교사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는데 야 진짜 기도의 응답이네요. 요즘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 참 고생 많으신데 관리자인 교장 선생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맡기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 다 지키시고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교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신 걸 보니까 아마 미션스쿨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 학교인 듯한데 더 기도가 필요하겠네요. 우리 선생님 힘내시고 또 교장 선생님께도 좀 선물을 드리고 싶네요. 고급 탈모 예방 샴푸 토너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한 세트는 선생님 가지시고 나머지 한 세트는 교장 선생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에서도 교장 선생님 응원하고 있다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 학교도 움직이는 교회와 같은 곳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라는 주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임금이 하인들을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만찬회가 열릴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슬기 있는 하인은 그것은 임금의 일이니 언제든지 만찬회가 열리겠지 나는 그 만찬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하고 궁궐 문 앞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하인은 만찬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찬회가 열리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의 만찬회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슬기로운 하인은 얼른 문을 통과하여 만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하인은 준비하지도 않았고 때가 늦어 만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임금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리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 역시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도 어리석은 하인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가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도 너는 할 것 없이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의 말씀 보시면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종말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걸맞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합동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시면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나름대로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란 헬라어로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모두 다 예외 없이 한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성도는 피아노, 반주와 플룻과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은사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는 보이스 목소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성들은 남을 돕고 대접하고 섬기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청소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들은 가르치고 위로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들은 기도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시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첫째 동사가 뭐예요? 받았다, 리시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거든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맡았다. 뭐 테이크 케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세 번째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서비스가 아니라 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자세로 섬기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선한 청지같이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것을 관리해야 돼 선한 청지같이 선한 착한 관리자처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즉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데 관리자가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늘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서로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잘 되고 성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 중 선물을 갖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영적인 은사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고 살면 내 인생이 바뀌는데 새로운 피조물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w Creation, New Person이라고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성경 고린도 1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덕이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결과가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애썼대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서는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골로새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본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하십시오. 즉 다시 말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섬긴다는 자세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긴다는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배워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러한 신앙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요셉이 타국에서 성공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는 노예였고 그는 감옥에 투옥된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원인이 뭡니까?
그가 젊은 나이

국무총리가 된 원인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인종과 종교와 상관없이 만나는 자마다 섬겼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을 섬김에 완전히 섬겼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39장 21절에 요셉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감옥에서 간수장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40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감옥에 투옥되었던 바로의 신하들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39장 2절과 5절과 23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형통한 자로 만들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 뭡니까? Successful, 성공자가 되었다.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섬김으로 성공한 것처럼 오늘도 요셉의 삶의 스타일을 우리의 생활 속에 배워 나와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잘되고 성도가 잘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사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되고 여러분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 다 같이 11절 합동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서로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의존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중반절의 말씀 보세요. 누가 봉사하라면, 누가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존하는 것처럼 하고. 아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유익을 위해서, 성대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 살고 생동하고 보존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에게로 돌아가고 시작과 가정과 끝은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기억합니까?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셨다. 먹고 살 수 있는 능력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생명도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공정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즉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고 성도가 잘되기 위하여 얼마만큼 서로 봉사하고 섬겨왔습니까? 서로 간의 봉사와 섬김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심

0: 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즉 선물을 가지고 교회가 잘되고 성들이 잘되기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데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9-8315번 052-260-8315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우입니다. 얼마 전에 숲속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었지요. 그 울산 대공원에 가면은 아니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면은 그 방문해야 할 12경인가요? 12가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에 온 지 얼마 안 된 저와 제 아내는 그래 저기는 꼭 다 다녀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도장 깨기도 아니고 12경 깨기. 그래서 대왕암 공원 또 울산 대공원도 있었고요. 십리대 밭길 태화강 또 공원도 가봤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간월제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자연이 아름답더라고요. 대신에 제 종아리는 지금도 알이 박혀 있습니다. 알이 베겨 있는 이 종아리가 있습니다만 정말 아름다운 자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입니다. 이 좋은 자연 만끽하고 누리기에 좋은 가을이죠. 정말 나들이 가기 좋은 가을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가 더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기에 정말 좋은 가을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나가는 구름만 봐도 주님을 찬양하고 흩날리는 나뭇잎 사귀만 봐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무화과가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서는 감도 익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아니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십니다. 이 모든 소식이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이지요. 굿뉴스. 가스펠이라고도 합니다. 아, 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끝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오늘도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6시 이제 1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퇴근길에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지,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성경 퀴즈가 준비가 돼 있고요.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도 제가 또 안내를 잠시 후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서 출석 체크하신 분이 계세요. 3289번님. 그리고 신청 찬양은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 찬양도 잘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또 잠시 후에 성경 퀴즈에 대한 정답들, 교회 자랑들 다한 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번입니다.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열왕기하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단숨에 삼켜버릴 듯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올해와 내년에는 있는 것을 먹게 하겠지만 3년째에는 심고 거둔 열매들을 먹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주께로 피하는 자, 주께로 와서 엎드리는 자, 주께 남아있는 자를 살리고 지키며 먹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위기의 날에 다급하게 군사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음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엎드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역사를 보이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침에 나가보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모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로 피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일이었습니다. 주가 친히 역사하실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자, 오늘 성경 퀴즈는 조금 특별한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특별하냐면은 저희 울산 극동방송과 관련이 있는 퀴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퀴즈의 정답을 맞히시고 그리고 문자를 받으신 후에 그 문자까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문자에 있는 미션까지 다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울산 극동방송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 시간입니다. 자, 울산 극동방송이 벌써 나이가 어느

어느 정도 먹었어요, 이제. 한 살도 아니고 두 살도 아니고. 제가 극동방송에 들어오기 조금 전에 이 설립이 됐습니다. 꽤 됐어요. 자, 문제 드립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이제 몇 살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한국 나이, 만 나이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작년에 개국했으면은 올해는 1년이 지났으니까 한 살인 거죠. 재작년에 개국했으면은 뭐 이렇게 횟수를 세서 3년이 아니라 2년 된 겁니다. 두 살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울산 극동방송은 올해로 몇 살이 되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포스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행자질라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오늘은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또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고 계시는, 그리고 영적인 양식도 얻고 계시는, 좋은 것밖에 없네요, 울산 극동방송과 관계된 성경 퀴즈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퀴즈는 좀 그렇고 신앙 퀴즈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가족 같은 곳이니까 패밀리 퀴즈라고 할까요? 자, 오늘 성경 퀴즈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듣고 계시는 울산 극동방송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자, 울산 극동방송은 몇 살이 되었을까요가 오늘 문제입니다. 대부분 정말 다 올려주셨는데 정답을 4523번님, 제가 결혼하고 울산 오고 난 후에 개국했어요 하고 답을 올려주셨는데 정답보다 5살이 더 많아요. 그럼 혹시 지금 결혼을 하신 뒤에 5년 더 지난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잘 한번 맞춰보시고요. 자, 울산 극동방송이 지금 개국한 지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올해가 몇 주년일까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을 올려주시는 분들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감사하는 의미로 또 방송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6시는 제가 오래된 그런 질문이 있는데 6시는 새벽인가 아침인가? 예,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기 위한 특별 생방송을 실시를 합니다. 전파 선교사는 극동방송의 방송 선교사역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쓰이는 거죠. 내일입니다. 내일. 자, 내일이에요.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이 극동방송, 울산 극동방송의 방송 선교사역에 동참할 우리 전파 선교사님을 모집하는 특별한 생방송인데요. 바로 저희가 올해 이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힌트를 드립니다. 이 나이는 하루 몇 시간일까요? 하고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울산 극동방송, 내가 사랑하고 유익을 얻고 있는 울산 극동방송의 하루를, 이 시간을 내가 책임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 정말 하루 이 시간 쉬지 않는 순수복음방송 울산 극동방송을 내가 책임지고 싶다, 하루 동안 이런 마음 담아서 저희가 전파선교사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에게 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동일한 문자가 가고 있는데요. 이 문자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문자에 담긴 미션, 전파선교사 가입까지 완료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문자 퀴즈는 울산 극동방송은 올해로 몇 살이 되었을까요? 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앤 머레이의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앤 머레이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오늘 행저질라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청취하고 계시는, 애청하고 계시는 가족 같은 방송, 가족이지요? 울산 극동방송에 대한 퀴즈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울산 극동방송, 울산 극동방송의 나이는 예. 2002년에 개국했어요. 좀 됐죠? 2002년에 개국해서 올해로 24주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개국 24주년, 24살이 된 울산 극동방송에 하루 24시간 쉬지 않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일 바로 24만원의 일시 헌금으로 저희가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구좌 24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나 요번에 주님이 좀 특별히 허락해 주신 물질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은 사흘 정도는 책임지고 싶다 하시는 분은 24 곱하기 3이 얼마죠? 제가 산수가 72만원이네요. 그럼 내가 72만원을 후원을 해야겠다. 사흘을 책임지고 싶다. 또는 내가 오케이, 나는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힘을 내서 내가 한 구좌 하루 24시간을 책임지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 구좌 24시간 24만원을 후원해 주시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겁니다. 매월 하시는 건 아니고요. 단 한 번 이렇게 후원하시는 겁니다.

자,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는 특별한 모집 특별생방송 기적의 통로. 정말 기적의 통로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얻은 생명을 더 풍성히 하는 것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이 기적의 통로가 바로 전파 선교사고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3808번님, 엄마와 저 수년째 전파 선교사하고 있어요.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개국 24주년을 맞아서 한번 그 하시던 거는 계속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루를 더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253번님 24주년 잘 맞춰 주셨고요. 그리고 0249번님도 정답입니다. 1091번님도 정답이시고요. 아까 살짝 5살 들리셨던 4523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6348번님도 정답이시고요. 0579번님 한 살 더 많이 해주셨는데, 예, 그래도 정답은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자, 3077번님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1329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아까 올려주신 4523번님은 개국할 때 찬송가 많이 틀어주셔서 은혜 많이 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지요. 할렐루야. 자, 6100번님 25살 아쉽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25살이 될 거예요. 내년에는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5471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8291번님 정답은 24살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이 내일 개국 24주년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한다고 들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함께 믿고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내일 함께 하실, 또 추가로 함께 하실 전파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희 방송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고,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주님을 얻고 또 주님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얻을 줄 믿습니다. 5422번님 24살입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올려주셨습니다. 어휴, 감사해요. 그리고 9248번님 24살 맞나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저희가 이렇게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진행을 시작을 하는데 아침 6시부터예요. 지금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미리 해당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구좌에 24만원, 하루 24시간을 책임지고 싶다, 내가 순수 복음을 하루 24시간 책임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구좌 24만원, 두 구좌면은 48만원이겠죠. 이렇게 일시연금으로 보낼 수 있는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마음에 거룩한 감동과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미리 함께 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100%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선교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저희에게는 소중한 분들이죠. 강상구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강상구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으로 준비한 찬양은 나무엔의 음성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준비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동방송, 울산 극동방송은 하루 24시간 지금 끝없이 중단 없이 전한 지가 벌써 24년이 됐습니다. 자, 개국 24주년이 된 24살 울산 극동방송 하루 24시간 쉬지 않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희가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하실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는 특별 생방송을 실시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으시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후원하시는 거예요. 한 구자 24시간을 책임지는 그리고 24주년을 축하하는 24만원, 두 구자 하시게 되면 48만원 이런 식으로 가겠지요. 그리고 저희 주파수가 107.3MHz니까요 거기에 걸맞는 헌금도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지하수는 지역의 곡식과 잔디를 자라게 하고 또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이 여름에는 지하수만큼 시원한 물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흐르는 동굴의 크기, 동굴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지하수의 양도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지하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또 영혼의 깊은 곳마저 시원해지는 그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하수에 목을 축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고 있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쉬고 기뻐하는 내 삶의 노래로 되길 소망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그것은 사랑, 그리고 소박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서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까지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지만 그 사랑을 측량할 순 없습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는 우리가 알수 없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찬양하고 계시는지 내 삶의 노래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사연과 또 신청 찬양이 있는데요. 5067번님께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길, 늘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7864번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찬양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선 전사님 축복합니다. 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7864번님과 같은 애청자분들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띄워드리고 또 선곡하는 찬양들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또 은혜로운 찬양들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따끈한 또 신곡을 준비했는데요. 나를 인도하시네, 유호연의 찬양 먼저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강성훈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조한민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어서 꿈이 있는 자유의 나를 찾아오는 사랑까지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에는 사랑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에 푹 잠기어서 계속해서 찬양 듣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또 간증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실 수 있고요. 나의 사랑

찬양의 가사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하나님 사랑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미시오 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만든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죠?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신 그런 몇몇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그 이방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방인의 기준이 어떠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식탁에 누구나 다 초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따름이었다. 따름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의 그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되고 환대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왜 선교해야 될까요? 선교는 왜 필요합니까? 현대인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면 돌아오는 그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이에요.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 아닙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간섭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내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도 전도가 됩니까? 선교가 됩니까? 우리가 노방전도 열심히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이 노방전도가 정말 시대에 맞는 선교의 전략인가요? 전도의 전략입니까? 역효과를 만드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살펴보니까 어떤 분들에게서 동공이 확장되는 반응이 보입니다. 그리고 격하게 반응,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몇몇 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영화가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대신했는데요. 1993년도에 개봉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국의 그 길포드라고 하는 곳에 술집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 전혀 그 폭탄 테러하고 상관이 없는 북아일랜드 청년 제리 콜런이라고 하는 청년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은 어쨌든 범인을 찾아내고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강압 수사를 하죠. 그래서 억지 자백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제리가 자백하고 범인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수감이 되죠. 이 모든 일을 듣게 되어진 아버지가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런던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공범으로 몰려서 같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감옥 안에서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가 함께 지내는 동안 이 말썽꾸러기였던 아들이, 늘 철없이만 보냈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보여주는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좀 달라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가 감옥 안에서 미처 다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제리의 싸움이 달라지죠. 이전에는 내가 이제 풀려나는 것이었다면, 이후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되찾아야 되겠다.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되찾고 풀려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이 목표로 싸우다가 게럿 피어스라고 하는 변호사를 만나서 그 변호사가 은폐되고 조작된 그런 증거들을 밝혀내게 되고 15년 만에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실화예요. 물론 이제 영화 속에서 좀 각색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싸운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 것,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왜곡된 것, 오해받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강요 아니에요. 선교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주입하는 거 아닙니다. 간섭 아닙니다. 선교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 전파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본문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이게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이 말은 너희 공로 때문이 아니오, 너희가 행한 일들 때문이 아니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만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반에서 꼭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망망대해 헤엄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아요. 바다 가운데서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태환이라도,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그 드넓은 태평양을 수영쳐서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배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냥 두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맞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배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누구도 내가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해도 부족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그 명예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졌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 나라들에게 알려진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는 계속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거룩해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뭘까요?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고요. 우리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일을 이제 수습하고 회복하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가 세 번 반복되죠. 성경에서 반복은 주로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가 세 번 나와요. 선교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24절 말씀도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더럽혀진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민족 사람들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지지난주에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 우리가 나누면서 그들이 회복된 땅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환경들이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갔는데 사람이 그 상태로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흑역사가
이전의 역사가 잘못된 역사가

우상 숭배하는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여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바꿔야지 안식이 완성되고 성취되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환경은 다 바뀌었는데 모든 조건들은 다 달라졌는데 새롭게 됐는데 사람이 안 바뀌면요. 사람이 안 달라지면 그대로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어떻게 바꿔야 돼, 바뀌어져야 된다,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2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사람을 성전에 인도해서 이렇게 모아놓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인도는 구분되는 거죠. 물론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 현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예수 전하면 간섭하는 거라고 강요하는 거라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이렇게 인도해서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해서 우리 새가족반을 수료하시는 건 원더풀입니다. 너무 대단하신 일이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 교회에 왔고 이제 새가족반을 수료했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전도, 선교라고 할 수 있죠. 공간 안으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왜 중요한가, 이 선교하는 일이 왜 정말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25절부터 나오는데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물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의미상으로 보면 맑게 하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더럽혀진,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우리를 맑게 하여주는 물,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오려고 할 때, 들여오려고 할 때 물을 뿌렸습니다. 민수기 8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민수기 19장 20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 물을 뿌리는 것은요, 제사장적 정결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을 뿌리는 거죠.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자체가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식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을 하는 그 자리마다, 그 행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하는 그 행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그 물 뿌림을 받는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9장, 민수기 19장 20절에 나오는 정결하게 하는 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맑은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민수기의 하나님과 또 예스겔의 하나님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결의식이 있는데 이 두 정결의식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민수기에는 물을 뿌리는 누가 나오죠? 사람이 나옵니다. 물을 뿌리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겔에서는 누가 뿌립니까, 물을? 하나님이 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물을 뿌려주셔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물을 뿌려주심으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주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얼룩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한 그 죄책감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굉장히 평범한 장면이에요. 이게 아빠와 젊은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이제 누워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아주 작은 아들이, 어린 아들이 막 달려와서 안깁니다. 아빠가 그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이제 뽀뽀를 해주면서 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이제 그런 장면이었어요. 훈훈한 장면. 굉장히 평범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제 안에 죄책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죄책감이 올라올까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못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잘한 게 없어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표를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달려왔어요. 그냥 안겼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한다 아들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보통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잘한 일이 있었을 때, 착한 일을 했을 때 그때만 표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었나. 그냥 이 아이가 달려올 때 그냥 안아주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 죄책감이 확 몰려오기도 하고 그 죄에 눌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으면서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으면서 참 미안해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하고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맑은 물로 무엇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모든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죄의 모든 것에서, 근원적인 것에서, 근본적인 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죄책감 정도를 위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의 모든 근원을 정결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감을 위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냥 눈물 닦아주시고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의 그 모든 깊은 뿌리를 다 없애주시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뿌림은 신약의 물 세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맑은 물이 어디에 뿌려지는 거예요? 악한 양심에 뿌려지고요. 마음에도 뿌려지고요. 몸에도 뿌려집니다. 우리의 전 인격에, 우리의 모든 생애에 그 맑은 물이 뿌려져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진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이 뿌려지고 정결해진 그 상태, 참 마음의 상태, 온전한 믿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인생에 얼룩이 있죠. 잘 씻어지지 않고 잘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자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도 여전히 이것을 온전히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과거의 잘못과 그 죄책감 가운데 붙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 죄사함의 은혜로 충만해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가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사하여진다고요. 과거의 그 뿌리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물뿌림의 권세, 물뿌림의 역사, 물뿌림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사실이 필요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갑니다. 그 죄로 인한 그 모든 쓴뿌리들이요, 그 모든 뿌리들, 죄로 인하여서 묶여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오면 그 죄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증거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새 마음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로운 겁니다. 믿으십니까? 새로운 거라고요. 새로운 거. 어제 거 아니고요. 1년 전 거 아니고요. 그 언젠가 예전 과거의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새로운 거라고요. 새로운 거. Brand new.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기대가 별로 없어요. 은혜라고 그러면 그 예전에 언젠가 막 뜨겁게 막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렸던 거 이런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정말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여러분 새로운 의미 아시죠? 아시잖아요. 새로운 거라고요. 새로운 거. 어제 거 아니고 헌 거 아니고 오래된 거 준 거 아니고요. 새 거예요. 새 거. 완전 새 거요. 새 거 완전히. 그 포장 안 뜯은 거. 이런 포장 뜯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설레는 마음 있잖아요. 새 차를 탈 때 문 열고 새 차 냄새. 그 새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진짜 새 거예요. 새 거. 하나님이 새 걸 주신다니까요. 흔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미지는 뭐냐면요. 아우 그거 알아요. 알아. 예수님 전하는 거 알아요. 알아. 전도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나 알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새 거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자꾸 옛날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거, 전에 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새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어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죠. 근데 이 말씀이어도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새로운 음성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그 새로운 은혜를 듣는, 누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다 옛날을 살아요. 과거를 살아요. 어제를 살아요. 오늘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로 기대가 없어요.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새롭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맞아요. 알아요. 아유 전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증거로 여러분들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내가 야수였는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뭐 이런 거라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잘 아는 유명한 선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새로운 걸 주신 거예요. 새로운 거.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요. 새 것이 되게 해주셨다고요. 새로운 맛집을 여러분 발견하면 어떻게 하세요? 맛집.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오면 그렇게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오셔가지고 와, 너무 맛있어. 그래서 꼭 한번 같이 가서 먹고 먹여주고 싶은 막 이런 분들 있죠. 새로운 아주 멋있는 카페를 발견한 분들도 있어요. 그럼 막 그분 저도 얼마 전에 아주 새로운 카페를 발견했는데 거기 빵이 특이해요. 굴뚝빵이라고 굴뚝처럼 연기가 나요. 가운데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막 연기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자랑하고 전도하잖아요. 선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은혜는 뭡니까? 어떤

0: 어떤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 전파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새 생활이 있어요. 27절, 28절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율례와 규례가 중요한데요. 율례와 규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새 영을 주셨잖아요. 이제 새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새 것이 잘 그대로 유지되게 하려면 율례와 규례가 필요한 거죠. 이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이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하지 않고 새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새로운 감동을 주셨는데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꾸 새로운 감정, 뭐 새로운 자극, 새로운 그 어떤 뭐 집회의 뜨거움 막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신앙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삶이 안 바뀌어요. 인격이 안 바뀌어요. 집에서 일어난 일은 똑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셨다면 그 새로운 것이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그 다음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율례와 규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약속하셨어요. 맑은 물을 뿌려주겠다. 그래서 정결하게 해주겠다. 또한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새로움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되기를 바라고요. 그 새로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은혜라도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셨으면 그 은혜를 내 삶으로 연결하고 연장시키는 그 주의 규례와 율례를 잘 익히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보여지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 227국에 1004번, 지역번호 052-227-1004 옥동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

집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

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헤리티지교회 노민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리티지교회 노민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투사로 일했고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또 종군 기자로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사자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란을 발휘하고 또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또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그가 탄 비행기가 두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한번 하기도 힘든 결혼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에 지성의 상징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20대 되던 해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쓴 헤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인생의 행복을 찾아 도전했지만 어느 날 그가 찾던 행복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허무감이 되어 밀려오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11살, 9살, 그리고 5살, 3살 자녀와 함께 남겨진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했는데 그녀에게는 손톱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공고한 세월이었지만 내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 인생의 끈을 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종교의 힘을 한번 빌려보기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정초가 되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 새끼줄을 치고는 복을 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이 토동댁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토동댁은 저희 할머니 태코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의 귀가 번쩍 떠여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 첫 발걸음 옮긴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든지 교회로 가는 길이 천리길처럼 느껴지고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누가 볼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 일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저녁, 매일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94세로 인생을 마감하실 때 40여 년을 어머니처럼 모셨던 자부의 품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도동댁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간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도동댁 교회 한번 나가보지 라는 그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은 인생들로 하여금 참 행복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이런 것 같고 이제는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입니까? 실패의 짐입니까? 가정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정말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까? 너무 고독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까? 왜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 할머니를 초청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한 것처럼 오늘 선생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드리옵나이다. 아멘.
1: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눠지지 못하는 나의 삶의 어려운 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짐을 나누어 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3927, 샵 3927번 문자 메시지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예전에 영화 명랑이 국민들에게 큰 관심과 인기를 끌었었지요. 일본의 수군 133척과 조선의 수군 13척, 명랑 대첩에서 맞붙은 일본과 조선의 수군 전력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지금의 전라남도 진도와 해남 사이에 울돌목 해협에서 일어났던 전투였는데요. 당시 전력을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겠죠. 그런데 그 전투에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가 있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울돌목의 조수간만의 차를 시기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요. 울돌목은 물살이 빨라서 마치 물이 우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6시간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고 하루에 4번이나 물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지혜.

영이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이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결국 일본을 물리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전투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300명이라는 작은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큰 군대와의 전투에 나섰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당시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큰지 군사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전략과 전술에 따라 전쟁했고요. 결국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지혜인 거지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때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8편 함께합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0: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 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뭐 반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란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이 정도면 감사하겠다 라고 선을 긋게 되죠. 너무 큰 걸 바라는 건 아닐까 싶어서 스스로 기도의 범위를 또 기대를 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그 선 바깥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요. 한 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잖아요. 걱정이 앞서는 일도 기대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이번 한 주를 넉넉하신 주님의 그 손에 올려드리면서 찬양 가운데 그 넘치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오영은이 부른 넉넉하신 주님 듣고 왔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어놓은 생각과 기대의 선, 그 바깥쪽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주의 첫날입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어도 괜찮습니다. 찬양 가운데 넉넉하신 주님께 이번 한주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는 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달빛 마을의 주가 일하시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두곡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달빛마을 짐니가 부른 주가 일하시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렸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358님, 조용히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잔잔한 사연 남겨주셨고요. 3432번 님도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씀, 또 찬양 고맙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한주 되세요. 라고 축복의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432번 님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통행하는 복된 한주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4822번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나비의 꿈 신청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정자해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네, 정자해의 나비의 꿈, 그리고 지선의 충만 들려드렸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 진행의 조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

0: 번호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뭐 반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서방교회의 4대 성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의 진솔한 고백을 담고 있는 책으로 방황하던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내적 고백의 형태로 기록한 작품입니다. 제4장 카르타고에서 나는 타락과 음란으로 들끓는 소굴 카르타고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사랑해 본 적이 없었으나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의 욕구를 가졌으면서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듯 느껴져 나 자신이 밉기도 했습니다. 난 사랑에 빠지고 싶어 사랑할 만한 대상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안전한 길이나 올무와 덫이 없는 길을 찾는 것은 싫었습니다. 나의 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이 부족해 시달리고 있었으나 굶주림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적 양식이 충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갈망하며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이 공허하면 공허할수록 더욱더 그 양식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은 병들고 상처투성이가 됐으며 비참하게 밖으로 골마 터졌습니다. 난 감각적인 대상과의 만남으로 그 상처를 싸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없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내게 달콤했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즐길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결국 나는 우정의 샘을 유교계 탕류로 더럽혔고 광명의 날의 빛을 정욕의 지옥으로 흐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겉만 번지르르한 허영심에 가득 찬 나는 더럽고 추하게도 의젓하고 점잖아 보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던 난 결국 사랑의 덫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자비시여, 당신은 그 선하심으로 나를 달콤한 타락에서 건져내시려고 내가 몹시 싫어하는 것들로 얼마나 나를 치셨나요? 난 사랑을 받았으며 남몰래 쾌락의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 고통의 사슬에 매이는 기쁨을 맛봤는데 그것은 결국 질투, 의심, 공포, 분노, 다툼 등의 시뻘건 불로 달궈진 쇠 채찍에 두들겨 맞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때 나는 연극에 사로잡혔는데 연극은 나의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을 반영하는 완전한 영상이었고 내 정욕의 불을 일으키는 충분한 연료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슬픈 일이 생기는 것은 원하지 않으면서도 음울하고 비극적인 장면들을 지켜보며 슬퍼지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요? 사람들은 관객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동참하기만을 원합니다. 이는 곧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 자신들에게는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참한 광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감정의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감정에 점점 더 속박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슬픔이 닥쳐 고통을 받으면 비애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은 자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꾸며낸 것에 불과한 연극의 고통에 던지는 동정이 무슨 동정입니까? 관객은 연극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슬퍼하기를 원하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린 관객일수록 연극 배우에게 더 많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든 작가가 창작한 이야기든 무대 위에서 연출되는 장면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적이지 않으면 관객은 비난을 퍼부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반면 연극이 너무 슬프면 관객은 슬픔에 도취되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정말 슬픔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분명 모든 인간은 진정으로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연민하는 것은 즐겨하지 않나요? 우리 삶에 격정이란 없을 수 없기에 사람들은 격정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연민하는 마음은 우정의 혈관에서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 혈관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끓는 역청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더러운 유혹의 거대한 파도에 몸을 내맡겨야 한단 말입니까? 그 안에서 제멋대로 흐르고 변화되어 하늘의 순결함을 벗어나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동정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픔도 사랑해야 합니다. 오 나의 영혼아,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나의 영혼아, 부정을 경계하라. 부정을 경계하라. 나는 당시 연극 무대에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랑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비록 꾸며진 연극 장면이었지만 그들이 사악하게 서로를 탐닉하며 즐길 때 나도 즐겼습니다. 또한 그들이 서로를 잃어갈 때 아주 동정심이 풍부한 양 그들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난 이 두 가지를 모두 즐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사악한 쾌락에 동참하지 못하며 행복을 잃고 고통당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사악함을 즐기는 사람들을 훨씬 더 동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이며 이때의 슬픔은 즐거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탄에 잠긴 자들을 보고 슬퍼하는 자선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진실로 연민의 정을 품은 자들은 슬퍼할 일이 전혀 없기를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일 선의가 악의로 사용될 수 있다면 불쌍한 자들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동정을 베풀기 위해 그들에게 슬퍼할 만한 비참한 일들이 닥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슬픔은 허락되지만 슬픔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우리보다 영혼들을 훨씬 더 순수하게 사랑하시고 때묻지 않은 순백의 동정심을 베푸시면서도 그 어떤 슬픔과 아픔의 상처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즉 그 누가 이에 미칠 수 있단 말입니까?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0: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값없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밤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CC 와이넌스의 Nothing But The Blood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만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못한 만큼 더 잘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난 잘못이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라고. 우리 죄를 덮으려면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죄를 갚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러진 그 값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 스스로 갚으려고 하던 그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

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김도연의 샬롬나잇에서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음악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분들이 만들고 부른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오늘 초대 손님인 플랜팅 월십이 만들고 부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마 저희 방송에서 꽤 많이 소개했던 노래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 노래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플랜팅 워십의 만들고 노래하는 김슬기입니다.
2: 네, 플랜팅 워십의 프로듀서 제이한입니다.
0: 제이한?
2: 네, 제이한. 네.
0: 한국 분이 아닌가 봐요?
2: 한국 사람인데요. 네, 보통 제이한이라고 필드에서 많이 불러서.
0: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제이한님이라고 해야
2: 네,
0: 되나요?
2: 한이라고 불러주시면
0: 한,
2: 됩니다.
0: 어우. 약간 외모랑 다르게 상당히 귀여우신
1: 상당히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0: 아,
1: 잘합니다.
0: 그래요?
1: 토종처럼 생겼죠?
0: 플랜팅 월십. 아,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나는 여기 무슨 팀이야 이랬는데, 뭐 팀이긴 하죠.
1: 네.
0: 근데 두 사람만 단촐하게 와서 깜짝 놀랐어요. 두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1: 저희는 부부 사이입니다.
2: 부부입니다.
0: 네, 부부 듀오인데,
1: 네.
0: 예전 같으면 그냥 듀오 이름처럼 이렇게 할 텐데,
2: 네.
0: 약간의
1: 맞아요,
0: 연막자처럼.
1: 약간.
0: 플랜팅 월십. 의미가 뭐가 있나요? 이 플랜팅.
1: 아,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교회 심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저희 영어로 하면 이제 철친 플랜팅 철치니까, 네, 원래는 제가 곡을 쓰고 만들면서 개인 이름으로 CCM 가수의 개념으로 김슬기로 할까 하다가 이제 남편과 그래도 뭔가 남편이 저를 돕는 자를 넘어서 함께하는 자로 하고 싶어서 팀을 이제 교회 이름을 따서 플랜팅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0: 남편분이 아까 중국어도 잘한다고 그랬는데,
1: 네.
0: 어쩌다가?
1: 중국어를 어떻게 잘하게 됐나요?
2: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0: 네.
2: 그 중국에 그 선교사로 계셔가지고, 네, 티벳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계셔가지고, 네, 거기 이제 주변에 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스물 한, 네, 세네 살쯤에 저는 이제 원래 기타를 연주를 했었는데, 이제 잘, 네, 이렇게 안 되고 막 방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중국에도 가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 집에 저를 이제 보내버리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학기 정도 이제 어학연수로 이제 갔다가,
0: 티벳에 계시다가 중국으로 보냄을 받은 거네요.
2: 네, 부모님들은 티벳에 계시고,
0: 네.
2: 이제 저희는 떨어져 살았는데,
0: 그러니까,
2: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을 때,
0: 네.
2: 이제 제 상태를 보시고, 너는 한국이
0: 도저히 안
2: 아니다. 안 되겠다.
0: 되겠다.
2: 너는 갱생이 좀.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방황하니까 어차피 할 것도 없고, 근데 저도 그때 고집이, 음악에 대한 고집이 굉장히 강해서, 버티고 있다가,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포기하는 마음으로 중국에 갔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지금 철치 플랜팅 철치에 저희 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보안상. 네, 그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네, 그때 저도 약간의 신앙에 되게 약간 반골 기질이 좀 있는 좀 사람으로서 뭔가, 네, 그 굉장히 조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좀 하기 좀 어려운 질문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런 이제 질문들이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 가,

0: 아까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시작하기 전에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참 순수하다. 예, 좀 놀리고 싶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또 얼굴 두 사람 표정이 아까 우리 사전에 차 마시고 할땐 되게 이렇게 좀 해맑았는데 지금은 다들 굳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린 이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게 이분이 처음이라고
1: 데뷔 날입니다.
0: 합니다. 예, 데뷔 날이라서.
1: 기념적이에요.
0: 그래서 여러분, 청취자분들, 도대체 이 팀이 어떤 팀인지 잘 눈여겨보셨다가 나중에 뜨면 또 내가
1: 맞습니다.
0: 저팀 위해서 기도했어라고. 우리 방송 또 들으시는 분들, 워낙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1: 그러니까.
0: 많이 계시기 때문에.
1: 네.
0: 김슬기님이 작곡, 작사를 하시고, 우리
1: 네.
0: 제이한님이 편곡을 하시고,
2: 믹싱,
0: 믹싱,
2: 네, 프로듀싱, 네.
0: 두분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1: 네.
0: 거죠.
1: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저는 보컬 전공이고 남편은 기타 전공으로 같이 선후배로 이제 제가 선배고 여기가 후배입니다.
0: 아, 그래요?
1: 연상연하.
0: 아.
1: 그래서 같이 음악을 했었죠. 네.
0: 팀으로 음악을 한 거야? 아니면 그냥,
1: 팀으로도 했었어요. 네,
0: 팀으로도?
1: 그때.
0: 슬기자매님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데뷔라고 말은 했지만, 20대 때
1: 네.
0: 많이 이쪽 관계자분들하고
1: 그쵸,
0: 이렇게,
1: 그쵸.
0: 뭐,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이 누가
1: 네네네.
0: 있을까? 소리엘 뭐,
1: 네, 선생님, 소리 선생님.
0: 하고도 뭐 같이 활동하고.
1: 네네네.
0: 저도
1: 그랬었죠.
0: 봤나요? 혹시?
1: 선생님은 못 뵀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제가 워낙에 신비주의라서.
1: 그러신 것 같아요. 네.
0: 그랬구나.
1: 네.
0: 재현님은 그러면 음악은 뭐 일부러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란 말이 좀 웃기지만
2: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희 그 선교사이신 저희 아버지가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2: 네, 저를 미셨습니다. 그래서 대려 저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네, 저희 교회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그렇게 막 음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미셔가지고
0: 음악을 하라고.
2: 네, 그래서
0: 그러니까 아버지는 음악으로 먹고 살라고 하신 건가? 아니면 음악을 통한 사역을 원하신 건가?
2: 그렇게까지 깊게
1: 생각 안 하신
2: 생각하시진
1: 것
2: 않은 것
0: 같아요.
2: 같아요.
0: 두분다
2: 예.
0: 이구동성으로. 아버님은 어떤 음악을 하셨길래?
2: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막, 대학가요제 뭐, 나가셨다, 뭐, 이러면서.
1: 열정이 좀
2: 막,
1: 있으셨나
2: 예,
0: 봐.
2: 매번 곡 쓰시고,
0: 역시
2: 뭐.
0: 핏줄은.
2: 네. 아무튼. 네,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0: 왜 이렇게 곤란해 하시지?
2: 네, 그래서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저한테 미신 것 같아요, 그냥, 예. 네.
0: 프랜틴 월십이 그럼 결성돼서
1: 네.
0: 뭐 음원을 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나 됐죠?
1: 한 3년 됐습니다.
0: 아,
1: 네,
0: 그래도 꽤
1: 횟수로 3년.
0: 됐네요.
1: 네네네. 2년 됐고, 횟수로 3년. 네.
0: 그러면 아까 처음 들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언제 발표한 건가? 이거는
1: 그 3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곡은 제가 만들기는 21에 만들었고요.
0: 네.
1: 그러니까,
0: 21살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1: 네. 만들어 놓고 앨범 판매를 안 했었고요. 이제 저희 주변 친구들과 이제 우리 동기들에게는 은혜가 있었던 곡이었는데, 이제 새로 이제 제가 남편이 저에게 곡을 쓰자, 앨범 발매를 하자라고 했을 때이 곡을 제가 남편한테 그냥 나 이런 곡도 있어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앞단과 뒷단은 다 똑같은 가사,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가사인데 중간 이 프리코러스 부분이 원래는 제가 전도서 말씀을 썼었거든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다 20대들이 다 느낄 거야. 안 풀리는 인생에 대한 그 허무가 있잖아요. 이 인생 어떻게 될
0: 아니 뭐
1: 것인가.
0: 21살에 뭘
1: 아,
0: 풀리고
1: 저는
0: 말고
1: 그때 그랬습니다. 너무 열심히 달리는데 이게 뭔가 풀리지 않는 그 실마리가 없는, 해결책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서,
0: 일찌감치
1: 네, 그냥 예수님 빨리 오시고, 그냥 빨리 거룩한 성 가고 싶고, 빨리 예루살렘 가고 싶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허무한 인생에 대한 것을 좀 저는 이제, 썼는데, 다시 이제 앨범을 내려고 보니까, 이게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단지 예수가 오기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곳에서 내가 거룩한 성이 되어서 나와 함께 또 다른 거룩한 성을 만나서 또 다른 거룩한 성을 만나서 이게 우리가 함께 새 예루살렘을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받고 이 곡을 쓰게 되면서 이제 중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프리코러스를 제가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제.
0: 처음에 나는 이 제목만 들었을 땐 옛날에 우리 성가 중에
1: 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0: 거룩한 성이라고 제가 되게
1: 나오더라고요.
0: 좋아하는
1: 네네네.
0: 나 그거를 리메이크 했나? 나 그래서
1: 그쵸,
0: 되게
1: 그쵸.
0: 독특하다 이랬는데 그거

0: 아니었다라는 거를 알고. 근데 뭐 그거가 아니더라도 되게 일찌감치 좀 약간 심오한 노래를.
1: 심오했어요.
0: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가끔 이렇게 보는 이미지, 들었던 그 이미지는 되게 캄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네.
1: 캄합니다.
0: 전혀.
1: 캄해.
2: 힘드네요, 오늘.
0: 플랜팅이 안 될 수가 없겠네요.
1: 네네. 여기서.
0: 그럼 플랜팅 원씨 어떻게 요즘 활동하고 계신가요?
1: 아유, 활동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간의 수공업이다 보니까. 네. 그냥 저는 이제 집에서 애들 보내고, 바로 이제 피아노 앞으로 가죠. 일단은 뭐라도 칩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치고, 안 나오면 에이 오늘은 글렀다. 아니면 또 오늘은 하나님 주시면 오늘은 나왔다. 이렇게 하고 또 근데 그 나온 것 중에서 또 나름 걸러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곡을 쓰고 계속 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제가 써놓은 곡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 일하면서 그것도 이제 작업을 해주고.
0: 아까 우리 남편분은 뭐 다른 일도 내부 네네. 일도 좀 하신다고.
3: 네네. 저는 이제 지금 본업이 이제 믹싱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네. 네, 주로 이제 엔터넷 같은 데서 믹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래도 뭐, 이렇게 아예 마냥 놀고만 계시진 않는.
1: 근데 마냥 노는 것 같아요.
3: 거의 대부분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1: 네.
0: 그래요? 저도 집에서 작업하거든요.
1: 네. 그러시구나.
0: 네. 네, 저도 간의 수공업이에요.
1: 간의 수공업이 제일 좋더라고요. 잠옷 바람으로 그냥.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딱 떠오른 거를, 네. 예를 들어 뭐 생각하다가 떠오른 걸 바로 피아노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0: 편곡은 그럼 남편분이.
1: 아니요, 같이.
0: 같이. 네. 아, 네. 보니까는 건반 치시던데.
1: 네, 네. 제가 건반 치고 사실은 편곡적인 건 제 머릿속에 다 있고, 그걸 이제 남편한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갈 건데 어떤 느낌인지 남편이 믹싱하면서, 네. 이 곡은 좀 자세한 편곡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다 보는 거죠, 이제.
0: 가장 플랜팅 워십에 이제 주력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3년간 많은 노래를 썼겠지만, 네네. 발표한 노래는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은 이런 걸 지향한다. 나는 이런 뭐 세계관을 크리스찬으로서 나누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저희가 지금 선생님 보셨듯이 저희가 곡 그 메시지는 캄한데 성격적으로는 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고 싶은 거는 진리 안에 자유하고 싶은 게 저희 둘 다 계속 자유.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0: 진리 안에 자유.
1: 네. 제가 예수 믿으면서 자유롭다라고 느낀 거는 이제 저희 목사님, 저희 선생님이랑 남편 만나고 느낀 감정이었거든요. 사역을 오랜 시간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0: 뭔
1: 너무.
0: 말인지 알아.
1: 너무 무거웠어요. 무거운 짐을 네. 지고 예수께 가라는데 왜 내 무거운 짐이 나아지지가 않고. 이게 너무 무겁고, 그리고 나란 존재가 너무 무겁고.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살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사실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앨범에 이렇게 사인할 때 네. 제가 늘 쓰는 문구가 진리 안에서 자유거든요.
1: 선생님, 어머, 통하였도다. 예.
0: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유로운 걸 되게 원하고,
1: 오, 네.
0: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기존 사역자분들이 그 저 같은 천둥 벌거숭이 시절에 저 같은 사람한테 요구했던 건 좀 이제 진지한
1: 그쵸,
0: 태도.
1: 그쵸, 그쵸.
0: 음악인으로 갖고 있는 그 자유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근데 그거를 이제 억눌러야 되는 네. 게 그래서 나 아닌 내 모습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해야 맞아요. 된다는 거에 대한 맞아요. 부담감들. 네네. 근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애티튜드는 좀 갖춰야 되겠죠. 네네. 너무 또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겠지만 네네. 우리 슬 기자님도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적잖이 네, 본인의 적잖이. 모습을 많이 네, 감추고 네, 살았던 네. 게 아닌가. 우리 네. 또 우리 형제님도 사실 MK로 산다라는 거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1: 근데 여기는 네.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원체 그냥 학교 다닐 때도 반골이었고요. 그냥 여기는 자유했는데 네. 한국 땅에선 조금 더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네. 뭔가.
3: 저는 사실 사고하고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상대방의 원래 눈치를 또 보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뭔가 불편해하거나 하는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선을 넘어가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조금 많이 좀 주눅이 든 것도 사실이긴 해요 사실. 네.
0: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3: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래서 결국엔 진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0: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0: 그래서 우리가 또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진리가 자유롭기를 원하는 그 우리 플랜팅 워십. 단순한 팀이다 보고 또 가족 팀이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1: 너무 많죠.
2: 네.
0: 서로 안에 있는 네. 모순도 볼 거고.
1: 너무 많습니다.
2: 네, 일단 싸우면은 그날은 끝이고요. 모든 일정이 끝이라고.
1: 나는 작업을 못합니다.
2: 네네. 네. 그래서 저희 뭐 장점이죠, 단점이죠. 장점은 저희는 의무적인 건 없고요.
0: 그렇죠.
2: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없지만 단점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만약에 싸우면 이제 근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사이가 굉장히 약간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0: 네, 괜찮아요.
2: 네, 네, 요즘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네. 밖으로 가도 되겠다. 네. 왜냐하면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충돌을 하게 되면
1: 그러면 민폐도 이런 민폐도
2: 그렇죠.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1: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횟수로 10년이거든요. 근데 연애 포함하면 12년 넘었는데. 이제 10년 되니까 이제 좀 그런 시기가 왔어요. 오, 저희 뭐, 저희 사실 저희 집 쌈딱인데, 저희 둘 다. 근데 쌈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저희 뭔가, 자부하는 거 하나는 왜 싸우냐 하면 사실 저희는 서로를 단도리 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 우리를 단도리 하기 전에 저희가 굉장히 너무 빤딱빤딱한 거울이거든요, 서로의. 그래서 남편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 그러면 바로 제가 나가는 거고요. 저도 완전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생각이나 조금 하면 마음 편 바로. 그래서 저희가 너무 반딱반딱한 거울이에요. 그게 저희의 이제 싸움이죠. 서로를 보듬어주는 것보다도 뭔가 밖에 나가서 그렇지 않도록. 이제 10년 되니까 다 한 것 같아요. 다 해가지고.
0: 보니까 아까 아이도 이제 거의 다 키워서.
1: 다 키웠어요, 이제.
0: 다 키웠다.
2: 세 살인데 다 키웠어.
1: 다 키웠어, 이제. 아, 말 잘하면 되지. 뭐. 다 키웠어, 이제. 내보내도 됩니다. 불러주세요.
0: 이분들이 이렇게 뭐 오늘 또 데뷔라고도 하고.
1: 아, 데뷔는 원래.
0: 또 뭐 만나니까 막 거의 반응분 상태로 이분들이 서로. 네, 그런 거 보니까.
1: 아, 들켰어요, 좀, 선생님.
0: 욕망이 느껴져서.
1: 네, 맞습니다. 지금 반응분 네, 상태.
0: 욕망의 플랜팅 월시.
1: 지금
0: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1: 자제 누가 안 시켜도 듣도록 아,
0: 노래 한 곡 듣고서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1: 아, 이거와 굉장히 네. 잠깐 캄해줘야 되는 곡. 네. 할렐루야라는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곡은 제가 이제 그, 거기 어디지? 아 이거 단어를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약간
0: 뭐 뭐
1: 그 당한 그 여성이 네. 단어를 어떻게까지
0: 뭔가를
1: 네, 한 여성이 이제 그 돌맞은 그 여성을 예수님께서
0: 가늠한 여인
1: 네 가늠한 아. 여인 그런 아름다운 단어가 있었네요 네. 선생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고서 거기 그 장면을 읽다가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상상의 나래를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쓴 곡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그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표정과 이 자매가 나를 구원하러 온 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감격이 환희에 찬 감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격이 약간 이 곡을 이제 들어보셔야겠지만 감격이 좀 다른 감격? 환희가 아니라 이제 나를 누군가가 살려주러 왔구나.
0: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여인의 네. 뭐 외침이라고
1: 네.
0: 들으면 어떨까?
1: 그런 간절한 그런 걸 담은 그런 찬양입니다.
0: 네. 네. 플랜팅 월십이 부른 캄한 노래.
1: 캄과 네. 열정. 네.
0: 할렐루야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예, 플렌티 월십이 부른 할렐루야 들으셨습니다. 보면은 뭐두 분이 다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영상도 본인들이 찍나요? 아닌가요?
1: 아, 영상은 이제 저희가 주님이 또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0: 그래요?
1: 사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른 세션들하고 계속 찍었을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근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저는 너무 순수하게 비싼지 몰랐어요.
0: 그쵸, 요즘 영상이 뭐.
1: 와, 근데 이제 영상을 한 컷으로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0: 그쵸,
1: 요즘에
0: 예.
1: 그러니까 사람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을 다 담아야 되고, 세션들에. 세션들도 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자꾸, 죄송해요.
0: 돈 얘기, 돈 얘기.
1: 아니, 제가
0: 중요하죠,
1: 순수하게
0: 예.
1: 그냥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앨범으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0: 품이
1: 품이
0: 들죠,
1: 든다는 거를
0: 예.
1: 제가 이제 몰랐죠. 모르다가 이제 깨달으면서.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많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포기를 한 시간이 좀 길었어요. 제가 조금, 아, 이건 쉽지 않겠다. 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우리 벌이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어떤, 주님이 보내주셨죠. 주님이 이제 그냥 영상을, 그냥 전공을 하는, 영상 지금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0: 그래요.
1: 아닌데, 그냥 누군가를 찍고 싶다. 자기 그냥, 왜 보통 영상 하는 친구들은 보니까 쉬는 날에 많은 걸 담으러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0: 그쵸, 예.
1: 그래서 그 담으러 다니고 싶은데 누가 없어요라고 누군가한테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의 지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소개를 해준 거죠.
0: 피사체가 그래도 좋은 말
1: 네.
0: 찾았네요.
1: 그래서, 근데 크리스찬도 아닌데 저랑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이제 며칠 전에 찍고 왔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제가 이 곡을 보는 시야, 어떤 곡을 어떻게 담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이 친구가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만 사니까, 크리스찬 문화 속에 사니까 이 정도의 생각인데 그 친구 좀 다르게 이제 시야를 보면서 찍어주고 있거든요.
0: 객관적으로 또볼수
1: 네.
0: 있겠네요. 네.
1: 그리고 저 되게 재밌는 건제 곡을 이제 번역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걸 또 영어를 잘하는 친구여서 또 감사하게도 검수를 하면서 하면서
0: 가사를 또
1: 네,
0: 영어로.
1: 근데 재밌는 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 거의 한 6개월 넘었나? 1년
0: 귀인을
1: 넘었나?
0: 만나신
1: 귀인을 제가 맨날 천사! 이렇게 부르는데.
2: 거네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재밌는 게,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데, 저희의 찬양을 너무
1: 너무
2: 좋아하고,
1: 좋아요.
2: 오히려 더 이렇게 느껴요. 근데,
1: 맞아.
2: 왜냐면은,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의 단순히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만 찬양, 이것만 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큰틀 안에서 찬양을 예술적으로 그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1: 맞아.
2: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바깥에서도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더러 만나는데, 아,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복음의 전달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1: 그럼요.
2: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음악을 벌써 몇 편째 찍어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저희도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누구보다도 그게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데 본능적으로, 강박적으로 그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이,
1: 너무 감사해요.
2: 네, 그거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계속 그 친구와 함께, 일단 1차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친구에게 먼저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의 1차,
0: 그러네요.
2: 네, 관문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0: 저도 제 경험에 예전에 제 사집 앨범을 세큘러 씬에서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가사나 이런 게만 빼면 이거 그냥 일반 음악으로 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이걸 하냐 하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이분들이 음악으로 느끼더라고요. 그 음악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그리고 그중에 이제 엔지니어 하셨던 분은 자기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놀래했어요. 그랬더니
1: 맞아요.
0: 왜요? 뭐 교회 다닌 사람만 사명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참 우리 크리스천들이
1: 네.
0: 오히려 더 갇혀 있어요.
1: 맞아요.
0: 시각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안 믿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1: 네.

0: 우리가 막 전도라고 하는 물론 중요하지만 네. 복음을 전하는 네. 게 막 우리는 강박을 가지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사형리 같은 걸 이렇게 들이밀어야 네. 되고 근데 또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을 저도 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 아주 네.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이.
1: 네. 항상 근데 연서가 고마워. 항상
0: 연석?
1: 어, 연석이에요. 조연석.
0: 조연석.
1: 네. 네. 근데 진짜 너무 더 감사한 거는 찍기 전에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사를 먼저 보내주고 음악을 혼자 들으면서 저한테 항상 어떻게 쓰게 됐는지 어떤 의미인지 물어봐요. 그러면 걔는 예수를 모르고 그냥 제 그냥
0: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1: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의 고뇌도 듣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단어 요즘 최근에 저한테 했던 질문은 왜 하나님한테 신뢰라는 단어를 쓰는지 자기가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냐. 신이란 존재는 네. 그냥 우리가
0: 절대 신인데.
1: 일방적인 거 아니냐. 신뢰라는 건 사람과 사람과 그치. 쓰는 거지. 왜 그렇게 하냐.
0: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구나.
1: 그래서 제가 팡 맞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최근에 쓴 곡이 이제 나는 주를 신뢰였거든요. 왜 누나 신뢰를 썼냐. 그러니까 이 신과 내가 서로 교류하는 존재라는 걸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모르니까 근데 그걸 설명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근데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또 담아줘요. 그 신뢰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편집을 또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계속 이게 깨어져서 되게 좋아요.
0: 그 우리가 너무나 시선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맞아요. 개념을
1: 맞아요.
0: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하면서
1: 맞아요.
0: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를 갖고 계시는 것 네. 같습니다. 플랜팅 월십. 왜 그냥 플랜팅이라고 해도 되는데.
1: 그렇죠.
0: 예, 왜 월십이라는 노렸나요? 월십팀이
1: 네.
0: 농담이고.
1: 근데 저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CCM 가수가 될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이거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가진 복음 안에서 저는 제가 뭔가 혼자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저는 조금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뭔가 기쁘다는 표현보다 제가 지향하는 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0: 혼자만 오롯이 노래하는 것보다는
1: 네, 제가 노래해서
0: 사람들 듣게끔 하는
1: 거 듣는 그냥 이런 일방적인 관계보다
0: 같이 하는
1: 네, 걸. 저는 결국은 월십이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부도 제가 김슬기라는 앨범으로 안 내고 우리 같이 왜냐하면 저희 둘이 계속 같이 자기 전에도 이제 듣고 아이들한테도 들려주고 자장가로 저희 둘이 계속 이미 월십을 하고 있고 월십을 우리 둘이 하고 함께 하고 계속 저희는 거기가 계속 지향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만약에 활동을 한다고 굳이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조금 더 집회의 목적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이게 집회 개념으로 하고 싶지 어떤
0: 콘서트보다는
1: 그러니까 그 초청 예 매배보다는 집회 개념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네 그게 좀 더 저희가 지향하는 바에 맞는 것 같아요. 네
0: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1: 네
0: 저도 음악을 많이 이제 제 음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예배 음악을 지향하진 않았어요.
1: 네
0: 알다시피
1: 근데 예배 음악인데요.
0: 근데 예배 음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방향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난해하게 만들까.
1: 그래서 그렇게 코드가 어렵군요, 선생님. 어렵습니다.
0: 뭐 의도했든 안 했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내가 만드는 노래는 결국에는 물론 내 안에 이제 자아를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네. 결국엔 사람들이 같이 네. 어우러져서 그것이 네. 하나의 또 예배가 네. 되게끔 해야 네.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는
1: 네.
0: 아마 이미 그걸 겪으신 것 같아요.
1: 네.
0: 하시면서
1: 맞아요.
0: 자 이제 뭐 좀 마무리를 점점 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1: 너무 짧아요.
0: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또
1: 다음 기회도
0: 예 앨범 또 만들면 네, 또 네. 나와주시면 좋겠고
1: 네.
0: 뭐 오늘 방송 듣는 분들께 플랜팅 워십 찬양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 아니면 뭐 기도 제목 뭐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예, 좀 계획 이런 거
1: 계획.
2: 저희가 사실 네, 계획이랄 게 저희는 하루하루
1: 인도하신다.
2: 예, 예. 왜냐면은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방향이 가는 거지. 저희가 막 의도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한 곡씩 내고 있고.
0: 네.
2: 네. 근데 지금 오늘도 저희에게 굉장히 특별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과 저희가 만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안에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저희 애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네, 그 은혜를

0: 저희가 계속 저는 함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데 더 많은 네 그러니까 다 엄청 다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정말 오늘 지자 선배님 만나서 저희는 너무 좋고
1: 네. 네, 저희도 네, 좋아요.
0: 네 라디오라서 저희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저희 선배님만 보이는데 네 저희는 오면서 그래서 아 선배님과 대화 할 것이 즐거운 기대로 왔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은 되게 재밌겠다. 네 그리고 그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네라고 생각.
2: 저는 청취 그러면 이제 하셨으니까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 마지막 곡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랬는데 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그 포인트를 계속 살면서 계속 무거운 것 같은데 물론 예수께 내려놓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다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그런 존재고 그래서 예수가 왔다로 계속 초점을 예수께 맞추는 것이 예수께 짐을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복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무거운 짐진 자여 예수께 오라가 이제 그게 첫 가사인데 예수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에 집중하거나 나의 초점, 내 상황, 내 무거운 짐 말고 초점을 예수께 계속 맞추면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2: 행복합시다. 네.
1: 요즘 또 워낙 분위기가 사회적 네. 분위기도 좀 무겁기도 하고 하는데 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플랜팅 월십 오셔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네. 자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에서도 기회가 되면 모셔서 네. 이래저래 또
2: 네. 너무 감사하죠.
1: 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경건서적 용서의 저자 코리 텐 분 여사에게 한 성도가 용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회개도 주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러자 코리 텐 분 여사는 인자한 미소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주님은 아마 언제 그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안심한 성도에게 여사는 이어서 한 가지 조언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를 절대로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란 낚싯대로 마음속 죄를 건져 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같은 죄에 다시 매이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잠시나마 우리는 다시 죄에 매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솔직히 인정하고요.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에레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아이자야 61의 은혜 아래 있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결국 용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이 늘 함께하길 저도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벨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다 말하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저의 모습을 저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들은 사해지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받은 우리가 그 용서받은 사랑으로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밝은 빛이 임하도록,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도 풀어주시길,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으로 넘쳐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서 기도가 막 터져나오더라고요. 내 삶을 깨뜨려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아,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이렇게 굳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를 절대로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란 낚싯대로 마음속 죄를 건져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같은 죄에 다시 매이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저자 코리 텐붐 여사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존 파이퍼는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성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기쁨으로 누릴 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로 만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날마다 만족하는 삶,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이미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도현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띄워드리고요. 예스 어퍼룸의 Give Me Jesus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리튠즈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임바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참 아름다워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일디보의 Amazing Grac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십자가를 질수 있나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커크 프랭클린의 Lean on M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지요. 요즘에 아침 저녁에 또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부쩍 파랗고 또 높아졌지요. 계절은 참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원한 날이 올까?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갈까 싶었는데 벌써 겨울이 빨리 오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하게 되고요.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감격.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변화를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참 아름다워라 전해드렸어요. 주님의 세계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가 오늘도 맞이하게 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감격하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았으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감격하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루를 마-

자게 될 때, 또 1분 1초 보내는 이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삼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복음을 전하고요. 외부의 정보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152 성도님께서 어제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었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이어지는 복음의 메아리. 극동방송의 이렇게 새벽 시간에는 북녘의 영혼들을 품고하는 아주 귀한 방송이군요. 이 방송을 듣는 남북한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이 새벽 시간, 한밤중에 저 북녘 땅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듣고 싶어서 또 외부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루를 늦게 마무리하시거나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지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또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신앙 간증 그리고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0: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은 약 3만 4천 명을 넘어서 3만 5천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잠깐 주춤했던 대한민국 입국 탈북민이 이제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한국교회의 도움을 얻고 또 탈북 과정에서 탈출 과정에서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잠시 방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그리고 북녘 고향 땅에 돌아가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되겠지요.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곁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철야예배 때 간증을 함께한 탈북민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북한 군인으로 살다가 DMZ를 건너온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북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네요. 북향민 신앙가정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12년 동안에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처럼 뭐 하나님을 열심히 이제 하다가도 탕자처럼 이제 멀리 떠나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느꼈던 게 신기하게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별의별 걸로 다 채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탈북민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다 느끼는 거예요.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다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딱 정착을 하다 보면은 일단 외로워요.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가는 데가 뭐 클럽 같은데 자본주의 사회에 왔으면 그런 데 한번 가봐야 된다 해서 클럽에 엄청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막 놉니다. 어느 날 이제 오는데 그 공허한 마음에 저는 채우러 갔는데 이 마음이 더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락으로 채울 수 없구나. 뭔가 이 노름으로 채울 수 없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말씀을 딱 들으면 신기하게 이제 딱 교회 그때마다 가면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돌아온 탕사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너무 은혜가 돼요. 어떻게 알고 이제 또 이걸 하셨지 하면서 이제 또 막 은혜를 막 받습니다. 그 친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는 되게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던 누나였어요. 근데 딱 그러더라고요. 하늘아, 요 하나만 명심해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발, 하나님 쪽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이렇게 거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올인해라. 세상에 가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든지 하나님한테 올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딱 하는데 그게 가슴에 비수처럼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학교를 자퇴하고 나갔는데 그러고 이제 좀 기나긴 방황이 시작됐죠. 뭐 대입 준비를 되게 오래 했어요, 제가. 기자가

아, 되고 싶어서 가게 된게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세상에 사는 게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죠. 아, 근데 이제처럼 저처럼 온 탈북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혼자 온 친구들이 되게 많이 방황을 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뭘까라고 이제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그만뒀지만. 근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제 주변에는 DMZ를 넘어온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책을 뚫고 오다 보니까 바닷가로 헤엄쳐서 온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DMZ로 뭐 걸어온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주변에 두고 챙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보통 교회 잘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 같은 애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에서, 아니, 나 같은 애가 뭐? 이랬더니, 아, 날라리처럼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애들한테 전도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 내가 얘들한테 삶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겠구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딱 그분은, 물론 설교도 많이 하세요. 저희한테 이제 애들 불러놓으면 막 설교를 막 1시간, 2시간씩 막 하셔가지고 우리가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던 목사님이시긴 한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못 믿겠는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저게 뭘까? 근데 그분은 삶으로 살아내시더라고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헌신적이시고, 솔선수범하고. 저처럼 이제 새벽기도 안 나가고 이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좀 두고 보겠다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야 교회 가자 뭐 하나님 믿어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이 친구들이 하나 둘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기도 맡기고 싶은 부분인데 제 양아버지가 계세요. 참 좋은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근데 딱 하나만 빼면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신을 믿는데요. 왜요? 어떻게요? 했더니 야, 니처럼 이렇게 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신기하지 않냐? 이건 신의 영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믿을 건데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해서 저는 이제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그렇게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그런 탈북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서 아, 저 친구는 너무 완고해가지고 안 믿을 것 같다 이랬는데도 진짜 결국에는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세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저렇게 완전히 성 같은 그 성벽은 이제 안에서 다 열어줘야 이제 탁 쉽게 열리는데 저걸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게 열리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탈북민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통일이 됐을 때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사역자들로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또 많이 느끼는 건데, 주변에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탈북민들한테 정말 많이 접근을 해요. 대학교 4년 내내 느낀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졸업하고 이제 일하면서도 느낀 건데, 주변에 이단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통일이 됐을 때,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북한 주민들의 영혼을 좀먹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통일이 됐을 때 2,500만의 영혼을 이상한 데 이제 팔아넘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요즘 정말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그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거죠. 제가 그 탈북을 할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쉽게 이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가슴속에 뭔가 무언의 확신이 팍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알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아 막연하게 우리 부모님들 다 무사할 거야 괜찮으실 거야 뭐이 정도였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2년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PC방에서 알바를 딱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브로커를 한명 보내봤습니다. 브로커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가 보냈을 때 북한 보위부가 보낸 줄 알고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14살 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점쟁이가 저 아들이 나중에 멀리 가서 살 팔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혹시 외교관이 되려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랬더니 아, 너 이름을 하나 가명을 지으면 어떻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명이요? 했더니 칠복이라는 가명을 하나 짓고 싶대요. 근데 그게 증조 할머니가 저한테 지어준 이름이래요. 칠복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고 싶다고 해서 그래요 뭐 그러죠. 근데 굳이 그렇게 지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네가 외교관이 됐을 때 해외에 나갔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 이름을 말하면

0: 보내서 왔다고 하면 안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어머니가 벗은발로 달려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문 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브로커한 데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가 무사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사실 잘안 믿겨지더라고요. 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오열을 하면서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외치던 주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군요. 제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군요. 정말 여러분, 머리카락 한 올이 안 다쳤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무사하십니까? 이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하느라 아버지 응? 가만히 뜸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막 천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뭐그 말을 그렇게 하냐 했더니 어, 잘 있다 너무 건강하게 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 있는 말들이 여러분 그 시절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이제 사자들이 머리카락 한 올이 안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수도 없이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셨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적어놓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어디 가면은 주님께서 하신 그걸 이제 막 대놓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여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근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제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과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막 코로나 터지고 막 그랬었죠. 그때 제가 유튜브를 막 하게 됩니다. 근데 편집 기술을 그때 막 배우게 되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니까 뭐라도 이제 배우자. 기술 하나 배워놓자. 뭐 이런 마인드로 배웠습니다. 근데 배우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배우고 유튜브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구독자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나처럼 이렇게 재능이 없는 사람도 사람들이 그래도 재밌다고 봐주네?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게 주신 게 그게 하나의 또 달란트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배워지고 그냥 쓰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중심만 이제 바로 서니까 주님께서 그걸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곧 거의 한 10만을 앞두고 있어요. 영화 쪽으로 계속해서 일이 연결이 돼요. 그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기획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이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단편 영화 두병사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북한에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왜냐면 120만의 정하늘이 어젯날의 정하늘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만들어서 들여보냈는데 영화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빈부격차와 노동자 농민의 그 계급 사회를 이제 표시하는 그런 걸로 이제 보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북한 주민들이 보고 이런 피드백을 보냈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말하는 대사 한마디는 정말 공감을 한다. 근데 그게 뭐였냐? 딱 제가 말하려고 했던 그 핵심을 6명이 피드백을 보냈는데 한 명이 그래도 알아봤더라고요.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핵심이었는데 그걸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이제 창작자로서의 그 어떤 피드백을 받은 느낌이어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좋은 미디어들이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좋은 미디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복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거기에 복음적인 메시지가 이제 좀더 얹어지면 그러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국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식당에 가고 그리고 어딘가에 가도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남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을 이제 꽃제비 출신들도 많이 불러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막 성령 충만했다가도 또 하나님한테 대들게 돼요. 하나님 진짜 이게 있습니까? 북한에는 왜안 계십니까? 자꾸 이러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이지 너무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식사 기도하기 전에 저를 한 번만 딱 떠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2,500만 주민들한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기도고요. 이단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예, 통일의 그날,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3만 5천 명,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몇십만 명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하늘 형제.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라는 거 여러분도 발견하셨지요? 우리 곁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길을 또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 응원해 주시고

있고요. 또 곁에 있으시다면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민의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같이 올렸으면 좋겠네요.

간추린 소식. 남북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가 지난 10일 홍해 요충지인 모카항과 하니시 제도를 잇따라 장악하면서 세계 주요 해상 물류 통로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몰도바와 루마니아 등 유럽 영공에 잇따라 출몰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용기도 몰도바에서 이륙 당시 드론 침범 경보로 한동안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 내에 미군 요해 발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재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돼지고기 가격이 1kg에 북한 돈으로 16만 원에 육박하며 2018년에 약 12배로 올라 일반 주민들이 돼지고기를 맛보기조차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등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한 뒤에도 6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약 35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2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안전성 연구에 참여해온 연구자들이 AI가 인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AI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가 지난해보다 한 달여 일찍 발령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늘면서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이 홍해 남쪽 출구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으로 향하는 요충지를 잇따라 장악하면서 글로벌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후티는 지난달 휴전 종료를 선언한 뒤 한 달 만에 홍해 거점 항구 도시인 모카와 전략 요충지인 하니시 제도를 장악했는데요.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아라비아 동맹군은 해협을 굽어보는 두바브와 페림섬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후티의 공세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해협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더라도 모카항과 드론 미사일 전력만으로 섬

남북 통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바브엘만 대부 해협은 홍해와 아라비아 해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 통로로 이곳의 통항이 차질을 빚을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선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까지 겹치면서 중동의 주요 해상 물류 통로 두 곳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지난 10일 브렌트유 가격은 3.5% 급등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두 해협을 피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할 경우 운항 기간이 10일 이상 늘어나고 운임과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주변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 잇따라 출몰하면서 유럽의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용기가 몰도바 수도 키니너우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당시 러시아산 샤헤드형 드론에 영공 침범 경보가 발령돼 몰도바 영공이 폐쇄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용기가 드론과 충돌할 뻔했다고 밝혔지만 드론이 실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몰도바에서는 앞서 지난 7일에도 영공을 침범한 드론 한 대가 들판에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러시아 드론은 몰도바뿐 아니라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영공에도 잇따라 출몰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난달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서 우크라이나 화물기 근처에 나타난 폭발물 탑재 드론을 러시아의 공작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독일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9일 국경에서 약 3,000km 떨어진 러시아 북극권의 핵심 가스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고, 러시아도 키이우와 오데사 등에 드론 공격을 가하며 장거리 드론을 이용한 양측의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피레게스 선임 작전 담당관은 지난 10일 하와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에 갈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아왔으며 현재 대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북한 투입 여부는 더 높은 차원의 결정과 향후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DPAA 측은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과거와 달라진 하나의 징후로 평가했습니다. DPAA는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지난 2018년 북한으로부터 55개 상자에 담긴 약 250명의 유해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약 110명의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이 가운데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장병의 것으로 판단된 약 90명의 유해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DPAA 측은 장진호와 청천강, 운산 등 미군 실종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직접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1kg에 북한 돈으로 16만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데일리 NK가 지난달 30일 평양과 시내주 해산의 시장 물가를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1kg 가격은 15만 8천 원에서 15만 9천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평양의 연평균 가격이 약 13천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2배로 오른 수준인데요.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2019년 북한에서 확산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꼽힙니다. 당시 돼지가 대량 폐사하고 번식에 필요한 돼지까지 줄면서 사육 기반이 크게 약화됐고, 이후에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전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돼지를 길러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현재는 농촌에서도 가정집에 돼지 사육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주민 식량으로 사용되는 옥수수조차 부족해 돼지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점도 사육 규모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는데요. 현재 돼지고기 1kg 가격이면 쌀약 3.5kg이나 옥수수 약 9kg 등을 살수 있어 일반 주민들은 명절이나 생일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닭이나 오리고기, 콩으로 만든 인조고기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H-1B 등 임시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해온 실직 후 60일간의 체류 유예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특정 취업 비자 소지자가 고용 계약이 끝난 뒤에도 60일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이 두 달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해당 비자 소지자는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대상에는 H-1B뿐 아니라 국제 무역 종사자를 위한 E-1 비자와 국제 기업 임원과 관리자를 위한 L-1 비자, 과학과 스포츠 예술 분야 전문 인력의 O-1 비자와 TN 전문직 비자 등도 포함됩니다. 2017년에 도입된 현행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실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집을 처분하고 자녀의 학교 문제를 처리하는 등 미국 생활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유예 기간이 사라지면 기업 인사 부서가 외국인 직원의 해고나 퇴직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 기업들에도 잠재적인 타격이 될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약 350억 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49억 7,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 증가했는데요.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82.6% 늘었습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역시 반도체로 반도체 수출액은 164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70.1% 급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3.2%에서 올해는 47.1%로 높아졌는데요. 반도체뿐 아니라 석유 제품과 선박, 승용차, 철강 제품의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03%, 미국은 137.5%, 대만은 176% 증가했는데요.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늘면서 이 기간 무역 수지는 103억 6,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안전성 연구에 참여해온 연구자들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위협성을 잇따라 경고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규제 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의 AI 안전 담당 연구자 에번 휴빙거는 최근 AI가 10년 안에 인류 전체를 위협할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10% 이상으로 본다고 밝혔고, 다른 연구자들도 초지능 AI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오픈 AI가 개발한 AI 에이전트들이 올해 초 개발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서로 메모를 남기며 정보를 주고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도 AI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AI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인간에 넘어서는 초지능 AI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늘면서 두 감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는 이른바 트윈 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0시를 기해 2026-2027 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지난해보다 한달 빠른 시점입니다. 일반 감기는 콧물과 재채기, 미열 등이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독감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통, 오한, 근육통,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코로나19는 독감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미각이나 후각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감 검사는 증상이 시작된 뒤 4, 5일 안에 받는 것이 좋고, 항바이러스제는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안에 투여할 때 치료 효과가 가장 큽니다. 특히 소아와 고령자, 기저질환자는 독감이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절기 독감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다음 달 중순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의 하늘에 가끔씩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16도, 수원 15도, 영월 1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27도, 영월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도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홍성과 보령, 군산, 목포, 여수, 완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여수 19도, 보령 16도, 정읍 1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여수 28도, 정읍 27도, 보령 26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포항과 울진은 날씨가 흐리겠고요. 경상남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부산 21도, 울산 19도, 대구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부산

28도, 울산 26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의 오전 하늘은 지역에 따라 날씨가 다르겠는데요. 먼저 제주의 하늘은 맑고 서귀포는 구름 많겠습니다. 이어도는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턴 전 지역이 차차 맑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 기온 이어도가 24도, 제주와 서귀포 21도, 낮 최고 기온은 서귀포 28도, 제주 27도, 이어도 25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진남포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진남포와 사리원 13도, 신의주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진남포와 신의주 사리원 모두 24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와 양강도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북청과 풍산, 원산, 고성, 청진, 성진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진과 운기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원산 16도, 운기 14도, 해산 4도, 낮 최고 기온은 원산 22도, 운기 20도, 해산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15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날씨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독감이나 코로나19도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병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염려되는 것은 북녘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런 질병이 있을 때 빠른 처치를 할 수가 없어서 걱정이실 텐데,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또 복음으로 또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없앨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918 성도님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복음 통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남북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축복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짧은 문자 가운데 응원의 이 따스함이 느껴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응원의 메시지와 한줄 기도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북녘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네요.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는 탈북이나 삶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윤예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이 사랑에 속는 것은 그 강렬한 감정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짧고 단순하고 순간적인 감정과도 같지요. 그리고 사랑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 사랑의 약속과 의지 때문이라고 하죠. 사람들 간의 사랑은 불완전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야죠.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를 싫다고 하면 언제든 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무궁히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영원무궁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크고 무궁한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화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 문을 열어볼까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이어진 연주 찬송 러시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조금 전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한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들의 찬송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사랑 가운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북대서양에 횡단하던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을 때에 1514명이 죽고 710명이 구조되었다고 하죠. 그 사고는 동명의 영화로도 유명해졌지만은 여자와 아이 먼저 구조한다는 전통으로 철저하게 지켜진 사고로 유명해집니다. 나는 죽어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야 된다고 하는 전통. 당시 생존자인 부선장은 배에 타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존 제이콥 에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타이타닉 수준의 여객선을 열 대 정도 가질 수 있는 대부호였습니다. 그를 알아본 승무원이 구조선 자리를 만들어 주었지만은 그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내만 태우고 자기는 그 찬물에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에 최후에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후까지 붙잡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후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전

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나의 참 친구인가? Who is my true friend?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명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

0: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데이빗 브레너드. 그가 죽기 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생도 주님과 함께 하려면 천국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주님이 없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어떤 고생도 즐거움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일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끼게는 바로 일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랑하고 희생하고 겸손히 섬기며 생명을 걸고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내 진짜 친구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우리 집사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그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읊조리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갔던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0: 네.
1: 중국에서 그때 다니셨던 교회 통해서 남한행에 오르신 건가요?
0: 신앙생활을 그 중국 그 조선족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요.
1: 네.
0: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는 예, 우리 그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 행을 제가 했어요.
1: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0: 네, 그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연결해 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왔어요.
1: 교회 통해서 알게
0: 네, 교회,
1: 된
0: 예, 교회 통해서.
1: 분을 통해서.
0: 네, 네.
1: 근데 그곳에서 또 중국에서 외지 오지에 사시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 네.
1: 네. 언어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어가 어느 정도 가져가셨지만 언어 자체에 너무 장벽을 느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0: 네.
1: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처음 받으셨을 때 조선족분에게 받으셨을 때 사실 안 읽을 수도 있어요.
0: 네네네.
1: 근데 3개월 공안이 딱 성경책을 가져가기 직전에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일독을 하시고
0: 네.
1: 순종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들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렇게 한국행을 택하시고 중국에서 떠나신 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오신 거죠?
0: 네.
1: 어디 통해서 오셨어요?
0: 제가 그 라오스 제일 처음에 언제 그 라오스에서 저 공부하고
1: 아.
0: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어요.
1: 얼마나 계셨어요, 라오스에서?
0: 라오스에서 한 달밖에 못 있었어요.
1: 한 달?
0: 네.
1: 다른 분에 비하면
0: 다른 그래도... 분들은 다 석 달 있었는데 네. 저는 한 달밖에 못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 하나님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중국, 이 한국으로 올 때 저희 아들 혼자 있었거든요. 중국에
1: 네.
0: 남겨두고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그때 저는 저 한국에 이렇게 올 때 뭐 예전에서 공부 한 뭐 석 달 하고 또 뭐 어디 뭐 대사관에서 얼마 있고 그런 거 모르고 저는 왔어요.
1: 네.
0: 한국행으로 그런 거죠. 뭐 라오스나 태국까지 오면은 그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 네.
0: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게 도착해가지고 이게 석 달 있어야 된다. 또 뭐 대사관이 몇 달 있어야 된다. 그래.

0: 야만의 한국 간다. 이 말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저거 이 예수원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한 달만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아들이 지금 거기서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러는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딱한 달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달 전도 아니고 한달 후도 아니고 딱한 달만 하나님도 역사하신데 한 달만에
1: 세상에.
0: 지금 그때 그 경찰이들이 딱 채가지고 거기 라오스 경찰들이 딱 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 대사관을 들어가게 됐어.
1: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의 신음소리까지
0: 맞아요, 맞아요.
1: 저희의 기도 그 한자 한자를 다귀 기울이시고 저희보다 저희를 더
0: 더잘
1: 알고
0: 아시는
1: 계시는.
0: 분이시에요, 맞아요. 네.
1: 근데 그렇게 한달 만에 이곳에 오셔서 또 국정원에서 그리고 하나원에서 수개월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나오신 지두달 정도 되셨는데 아드님과는 어떻게 연락이 닿으셨어요?
0: 네, 우리 아들하고는 연락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아들 수술하고 있어요. 갑자기 어제 그저께 전화 왔는데 엄마 그 큰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했는데 항문 낭종으로 진단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멀리 있고 하니까 저는 뭐할 수가 뭐뭐한 것이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그 할배하고 병원에 한번 가라. 그 당대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보고 주고 수술하라 했는데 그 할배 이집 집안도 아마 그돈 때문에 그런지 수술 안 하고 군항치고 약만 타가지고 온 거예요. 그큰 병원에서 그 검사할 때는 그거 이거 야 수술 안 하면은 그 자기 공농을 못 한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진단받고 왔는데 작은 병원 가니까 그래서 약 바르고 한번 지켜보자 이래가지고 군항치고 그 제가 할배가 데리고 왔는데 또 심해가지고 아침에 다또 병원에 또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무조건 지금 데리고 가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서 무조건 수술 지금 시키라. 내가 그리고 돈안 되면 돈이 모자라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재정이 모자라면 내가 지금 주겠으니까 어떻게 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저거 할배 갔어요. 가가지고 오후에 지금 수술 시간 지금 잡았다 꼴더라고요. 네, 그래. 하나님 오면서도 차에 오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기도하고 지금 왔어요.
1: 우리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 감사합니다.
1: 의료진의 손 가운데, 그리고 또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앞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참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근데 또 고향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지 2개월 차에 우리 집사님께서 또 특별히 북한을 두고도 아니면은 가족분들을 두고도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지 싶어요.
0: 제가 매일 정말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독재 정권 하나님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또 북한 땅에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우리 구로톡의 성도들과 또그 지역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엄청 많아요. 항상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면 너무 정말 눈물 나고 저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나라 하나님 저 불쌍히 해주시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동상 우상 숭배지 않을 것이다. 그 동상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해줘서
1: 아멘.
0: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1: 아멘.
0: 네.
1: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그때, 완전한 방법으로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50일이 조금 넘었고 100일이 채 되지 않았어요.
0: 네.
1: 이곳에서의 그 여정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또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직접 그리고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말씀하심과 같이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을 기운이 가득한 아침, 사방을 둘러싼 주의 위엄과 영광을 느끼면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즐거움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시며 이것은 우리에게 아침마다 늘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 2026년 9월 15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7장 1절에서 9장 3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실 텐데요. 오늘도 내용 중에 7장 1절에서 2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비아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우스의 아들은 이스라이야요. 이스라이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데아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아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야하시아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 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훔빔이요. 아이엘의 아들은 후삼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샬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은 이수옥과 야비에셀과 밀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언과 세겜과 라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 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안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시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0: 1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나머지 9장 34절까지도 오늘 시간 내셔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은 7장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보면 총 이 요단 서편 쪽에 있는 여섯 지파의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여기 나와 있는 7장의 이 여섯 지파는 모두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던 지파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아수르에 잡혀가면 지파의 흔적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다 이주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살던 그곳에 아수르의 다른 나라, 다른 족속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하고 또 혼혈을 시키고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이 다 흐려지죠. 나중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이 상당히 무시하고 멸시를 했죠. 그 안에서도 차별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과 피를 섞어서 거기서 나온 자녀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사실 북이스라엘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정책 자체를 이주민 정책을 그렇게 펼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들 또 이방 남자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도 원치 않게 혼혈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섯 지파 중에 원래는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빠진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여기 빠졌습니다.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모두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지파였죠. 특별히 단은 저 이스라엘 제일 북쪽 끝에 있는데 거기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남북이 분열이 되면서 단 쪽에 에브라임하고 단 쪽에 우상 숭배를 하는 금송아지 제단을 설치했죠. 단은 저 북쪽의 우상 숭배의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됐었죠. 근데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이 단은 가장 우상 숭배의 상징적인 곳이었는데 사라지게 되고 또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14만 4천의 지파들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지파 중에 단 지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단 지파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지파들은 이제 사라지고 다시 이제 여섯 개의 지파로 여기가 이제 통일이 되는데 그 지파를 하나하나 보면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들을 소개할 때는 사실 이사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단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만 다윗의 통치 아래 이들은 다 건장한 용사들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 이르러서는 구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자, 군대 수를 말하는 건데 기준이 언제냐면 다윗의 때라고 그러죠. 다윗의 때. 그래서 다윗의 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사갈 족속도 아주 건강하게 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베냐민 또 납달리. 납달리는 딱 한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납달리. 나오고 그다음 므낫세가 나오는데 여기 므낫세 지파의 족속을 계수할 때 1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슬로부앗의 딸이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슬로부앗으로 나오죠. 이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갖기를 원했지만 딸들이 네 명이에요.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서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의 딸들이 왔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예, 전부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제가 아까 네 명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섯 명이 오는데 이 딸들의 이름이. 이 딸들이 왜 왔냐면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 딸들에게 돌려라. 그러면서 원칙이 세워지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려라. 다른 말로 하면 예전에는 여자들에게 차별이 심했을 때는 여자들에게는 무슨 기업이냐? 이거는 남자들만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도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오늘날로 하면 이제 여성 인권의 회복이 일어났던 일들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이 므낫세 자손의 후손의 이름 안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그 역대상에 나오는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이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당당한 믿음의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 중심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들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신학들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메시아의 계보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밧세바도 들어있고 그 다음 기생 나합의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여러 이방 여인들의 이름들이 메시아의 이름 안에 편입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 중에 보면은 우리가 또 주목할 게 이 에브라임 자손이 21절에 보면은 욕심을 갖고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달려들었다가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슬퍼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브리아가 나오죠. 브리아.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을 잃어버렸던 에브라임이 슬퍼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25절에 브리아의 아들들 가운데 레바, 레셉, 그 다음에 레셉의 아들 델리, 그의 아들 다한, 그의 아들 라단, 그의 아들 암미웃, 그의 아들 엘리사마, 그의 아들 눈,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아주 훌륭한 분들이 여러 대 만에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으로부터 10대 후손으로 여호수아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셀이 나오고 베냐민이 나오고 기브온 거민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8장으로 넘어가셔서 기브온의 조상인 여이엘이 기브온에 거주하였다. 그러죠. 여러분 이 기브온은 원래 아말렉 족속에 속했던 이 히위 족속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 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을 파죽지세로 무너뜨리는 걸 보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호수아 진영에 이제 위장을 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속여서 약조를 맺습니다. 알고 보니 가까이 사는 이 기브온에 사는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과 약조를 맺고 상의 방호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랬던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체결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죠. 다른 한편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을 보고 이들을 연합으로 공격을 할 때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 군대를 끌고 아말렉과의 큰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때 태양아 멈추어라 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달도 멈추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적이 있었죠.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 이 여이엘이 이 기브온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이 여이엘은 사울 가문의 선조죠.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마아가라는 이름은 이 아람 계열의 지명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 15장 8절을 보시면
당신의 종이 아람

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아람 지역, 구술은 아람 지역입니다. 이 구술 사람 마가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 사무엘사 하 3장 3절을 보면 이 구술 왕의 딸 마가가 등장하죠. 근데 이 마가 구술 왕의 딸 마가 그런데 마가는 사무엘하 조금 전에 본 15장 8절에 따르면 아람 지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이엘도 이 아람 계열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맏아들 압돈 또 그 아들 다음 아들은 술 기스 바알 넬 나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 뭐 술 이 아람에 속한 쪽의 이름도 있고 바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이방의 영향이 있는 걸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넬이 나오는데요. 36절에 넬이 39절에 보면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이방 지역 기브온에 정착했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의 고향은 여기 기브온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원래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상 10장 2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러죠. 이게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이죠. 기브온과 기브아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울의 가문은 기브온에 살다가 나중에 기브아로 옮겨온 것으로 다 이제 베냐민 지파 영내의 땅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나중에 이쪽으로 이사 왔지만 그 선조들은 다 어디에 살았냐면 기브온에 살았었죠. 그러니까 기브온은 사실 사울의 가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기브온 주민을 왕이 돼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하 2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럽니다. 자, 사울이 누구를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이 피로 인하여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나이다. 그래서 내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족속에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통치를 해야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그가 망했던 이유, 그게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려고 하다가 뭐 다윗도 죽이려고 그랬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하여 사울의 가문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끝까지 부르신 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가면 이런 이스라엘의 계보를 쭉 다 설명하고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자, 여러분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은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형체

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앗수르에 의해 공격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역대기에 하나님께서 계수한 모든 지파, 물론 다는 빠졌습니다만 모든 지파의 이 목록들은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이 열두 지파가 가슴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랬지만 여전히

0: 가는데 정말 자세하게 기록한 게 뭐냐? 10절부터 예루살렘에 정착한 누구요? 제사장. 그 다음 예루살렘에 정착한 14절부터 레위인. 그 다음 17절에 제일 자세하게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 성전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늘 드나들며 구석구석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가다듬는 회막 문지기들의 숫자가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왕으로 있었지만 평생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게 성전 문지기가 하찮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하게 그랬다는 거죠. 그 여기 보면은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이 제일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17절부터 쭉 쓰더니 27절에 뭐라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시대가 언제냐? 다윗의 시대. 그리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어질 오늘날의 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또한 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묵상하게 하는 오늘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묵상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관한 역사이에요.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에서 일으킨 죄로 인하여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가문이지만 후일 그의 후손들은 사울 왕을 배출하며 번창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는 유다 가문과 함께 이스라엘 재건에 큰 공을 세우기도 했죠. 지난날에 얽매여 자신감을 잃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확인합니다. 현실을 넘어 일하시고 무너진 우리를 구속하시며 다시 우리의 성을 수축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 용기를 얻습니다.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시죠.

아멘. 포로지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정되어 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느낍니다. 이 은혜를 우리도 얻을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9월 15일 화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도 강건하십시오. 샬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시편 96편 2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이다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례로 첫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자라서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 되었지요. 두 형제는 그들이 생산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가꾼 땅에서 나온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 가운데 처음 난 새끼를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두 형제를 차별한 것처럼 보이지요. 결국 가인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친동생을 처참하게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그때그때 마음 가는 대로 선심을 쓰듯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일부를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재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137장, 새 찬송가 29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가롯 유다일 것 같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어떻게 언제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숫자에 상당히 밝은 사람이라는 것과 예수님과 열두 제자의 살림살이를 책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누구보다도 득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저녁을 드실 때 갑자기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유다의 계산이 가장 빨랐지요. 그는 향유를 내다 팔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생각인 것 같은 그의 생각은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지요. 머리가 좋아 셈에 능숙했던 가롯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기에 이릅니다. 그러고 보면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겠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476장, 새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두 곡의 찬송 이어듣겠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처럼 무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공경하는 이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내 것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마음 다해 헌신하고 또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누죠. 찬송가 213장, 새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평안한 날 보내시고요. 주님 앞에 나의 몸과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다짐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0: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린 평생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지요. 뭔가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나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주시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경기 결과에 의해 판단되고 증권 투자가는 자신의 수익 실적에 의해 능력이 판가름되고요. 경찰관의 경우는 비난을 받을 때에라도 맡은 임무를 얼마나 충실히 감당해 내느냐에 따라 수행 능력이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의해 평가받게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때 우리는 온 세상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겠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그것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수반되는 건데요. 끊임없는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오늘은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횃불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자존감 회복의 길.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캐나다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인간의 자아가 관찰과 모방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 곁에서 범죄자 흉내내면 범죄자처럼 자라고, 사업가 곁에서 사업가를 동경하며 자라면 사업가의 자아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자아 형성이 잘못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며 낮아진 자존감을 먼저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엘버트 반두라가 말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네 가지 기술 훈련입니다. 첫째, 작은 목표를 설정해 하나씩 이루어가며 성취를 경험하기.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 경험을 책이나 간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셋째,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넷째,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패와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조절하기. 잘못 형성되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삶을 맡기게 하소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찰리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테너 김신욱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극동방송을 들어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훈련받기보다 일주일에 한 번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핑계를 대며 점점 안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흠없이 깨끗하게 계속 살 순 없겠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을 놓치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일부터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 있어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 다르죠. 같은 길을 걷고 있어도 눈길이 가는 곳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 맞춰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더구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묵상해야겠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진 것에 감사하며 선을 행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말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깨끗해지고 싶어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지치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진리와 거룩함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마다 주님의 빛이 비치어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한결같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도 한결같아야겠죠. 사랑하라는 명령을 기억하며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섬김의 기쁨 누리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극동방송과 늘 함께 해주시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시간 쉬지 않는 극동방송의 영혼 구원사역에 함께할 십자가의 전달자를 찾는 복된 날, 오늘 이 특별 생방송 첫 순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남현용입니다. 오늘 방송 이제 지금부터 저녁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모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던 무더위도 때가 되니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어느새 우리의 마음까지 선선하게 위로하는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지금 이 시간 눈을 뜨자마자 내 마음과 내 삶을 억누르는 모든 아픔의 근원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되고 치유되며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자, 기적이 필요한 자, 기적을 경험한 모든 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위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벽을 깨워 이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이 아침 같은 기적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밤새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때가 되어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 은혜인지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특히 이 울산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기적이었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 기적의 통로가 돼준 것처럼 오늘은 내가 그 복음 전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통로가 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그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 극동방송에 복음의 씨앗, 선교의 씨앗, 귀한 물질을 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울산 극동방송이 올해로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살 울산 극동방송이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데 24만 원의 선교 헌금을 심는 귀하고 복된 하루, 일시 헌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네, 여러분이 체험하신 그 십자가의 기적 같은 단어입니다. 기적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오늘 24살 울산 극동방송에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한 24만 원의 선교 헌금을 일시 헌금으로 심으실 수 있는 계좌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전화로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전화 052-229-9000번입니다. 052-220-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유, 이제 6시 됐는데 너무 이른 시간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울산 극동방송의 사역자들이 이미 진작부터 와서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 누군가가 나에게 기적의 통로가 돼 주신 것처럼 오늘은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동참하실 수 있는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 이용 원하시는 분들 울산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예,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 시작 전부터 뜨겁게 기도하면서 오늘 과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전화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7분 18초를 막 지나고 있는데 너무 우리 또 청취자분들은 매너가 좋으시기 때문에 아, 지금 6시 너무 이른 시간이니까 이따가 한 9시 출근 시간 넘어서 전화하면 되겠지. 오늘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다 여러분 전화 받고 어떻게 이 사역에 참여하시고 또 통로가 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말씀 드리자마자 0327님 오늘 올해 특별 생방송에 1번 첫 번째 기적의 통로 결단해 주셨습니다. 기적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셨는데 와, 이 아침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0327님께서 심어주신 이 기적의 씨앗 가지고 저희가 24시간, 올해가 저희 울산 극동방송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지가 24주년, 울산 극동방송이 24살 청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만 원의 일시 헌금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8424님께서요 울산 극동방송 하루의 기적, 24시간의 기적,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시작합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이름으로 한 구좌 24만 원을 믿음으로 심습니다. 비록
액수는 적지.

하지만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는 이 확장의 기적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화이팅! 와, 너무 감동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지금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우리 어린이합 창단의 이름으로 전국,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뭐 우리 합창단 한다 그래서 가서 막 사례받고 애들 용돈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시간, 자기 돈 이미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서 헌신하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아, 오늘 같이 이렇게 특별 생방송에 우리 극동방송의 또 동역자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고 아, 가장 또 이른 시간에 제일 먼저 귀한 헌금을 24만 원에 24살 울산 극동방송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24만 원의 헌금을 심기로 결단한 우리 어린이합 창단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의 선하고 영향력 있는 리더로 자라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8030님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동참하신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이렇게 문자 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감동 주시는 대로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더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올해가 개국 24주년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이 우리 울산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상업 광고 없이 복음만 전한 시간이 여러분 무려 24년입니다. 이 시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 울산 지역의 수많은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세상의 그 광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24살 울산 극동방송의 이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한 24만 원의 일시헌금, 선교헌금을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날이고 여러분 전파 선교사로 기적의 통로로 초대하는 날입니다. 문자와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먼저 오늘 계좌번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뭐 기적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뭐 저도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또 여유가 되신다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동참하게 되셨는지, 들으시면서 어떤 은혜를 또 받고 계신지, 또 나같이 예수님 뭐 만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나같이 이렇게 복음 듣고 변화된 것처럼 누군가가 또 저를 통해서 저의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이런 한줄 기도까지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대로 제가 이렇게 사연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럼 들으시고 또 이렇게 고민하시고 주저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지금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14시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귀한 십자가의 전달자들을 찾는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듣다가 오늘 무슨 일정이 있어서 또못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극동방송을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알고도 안 하시는 건뭐 그분들의 몫이지만, 적어도 여러분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은 안 계시도록. 우리가 저는 이게 선교의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 이 극동방송 지금 혹시 듣고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면은 오늘 지금 빨리 들어보라고 많이 초청해 주십시오. 전파로는 FM 107.3MHz로 지금 들으시면 되고요. 또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전국, 전 세계 어디서든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에 오시면 전국의 13개 지사 이름이 나오거든요. 물론 어느 방송이든 다 들으셔도 이게 다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울산 극동 방송을 꼭 세팅을 해 주셔야 오늘 이 기적의 통로가 되실 수 있는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뭐 다른 지역

여기에서 나가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지들, 아는 우리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 심지어 뭐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탈리아에서, 저 과테말라에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저 선교지에서 계신 분들, 우리 극동방송의 애플리케이션 또 소개하시면 전국 전 세계에서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동안 열심히 이 십자가의 전달자 사명을 감당해온 울산 극동방송 24사를 맞아서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한 24만 원의 선교 헌금, 일시 헌금을 심으시는 아주 행복하고 축복의 날입니다. 문자와 전화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신청, 뭐 기적 아니면 여러분의 극동방송 듣고 은혜 받으신 이야기들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문자 사용 어려우신 분들은 울산 전화 229개 9000번입니다. 052-220의 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우리 울산 극동방송의 뭐 초기 개국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을 기도하며 동역해 주시는 미금당의 이상철 장로님, 이승신 권사님, 유아이원 미금당 이름으로 귀한 24만 원의 헌금을 심어 주셨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화요일마다 저희가 또 기도하는 날이라서 오고 계시는 길이실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이 심어주신 그 시간, 24만 원의 그 시간만큼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샵 3927번, 문자번호 우물정 3927번이나 울산 전화 052-220의 9000번, 052-229의 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가면 못 오를 산이 없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못 건널 강이 없네. 주님과 함께 가면 실패도 두렵지 않고 절망도 무섭지 않네.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행복하겠네. 아멘. 이야, 여러분, 이 찬양 지금 들으시면서 하루 시작하는 이 시간에 선포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만만치 않은 도전과 시험들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 못 오를 산이 없고 못 건널 강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앞에 모든 산지가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시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뭐 여러 모양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참 좋은 한 가지 방법을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예수님만 전하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살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24시간 광고나 이 세상의 메시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우리 지역에 1분 1초도 쉬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울산 극동방송에 귀한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며 주님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하고 또 도전하고 또 초청합니다. 울산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 24살 됐습니다. 올해로 여러분의 기도 헌신 덕분이죠. 24시간 쉬지 않는 영혼 구원 사역에 오늘 개국 24주년을 맞아서 24만 원의 귀한 선교 헌금을 심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와 전화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이에요. 우물정 3927번으로 이제 여러분 제가 곧 이 은혜들을 나눌 텐데 지금 이미 뭐 일부 시작하자마자 이 귀한 선교의 발걸음에 동참하는 이 십자가의 전달자들, 기적의 통로들 문자가 많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전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52-220-9000번, 052-229-9000번으로 그냥 전화 지금 바로 주십시오. 6시 20분 7초를 지나는 현재 우리 모든 울산 극동방송의 직원들이 다 자리에 앉아서 어느 분이 오늘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로 결단을 하셨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예, 기적이요 하고 그냥 끊지 마시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 우리 극동방송 들으면서 받은 은혜도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은혜로운 사연들은 잘 정리를 해서 방송으로 또 함께 소개해드리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오늘입니까? 내년입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때 여러분, 이미 결단하신 여러분의 이야기가 통로가 될수 있으니까요. 샵 3927번 문자로 사연 남겨주셔도 되고, 울산 전화 052-229-9000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극동방송의 사역은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심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중에는 사업도 회복이 되고, 또 오래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도 받고 또 자녀가 또 그렇게 잘 되고 정말 수없이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복들도 여러분 참 귀하고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지만요. 제가 우리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꼭 나누는 소망, 꿈이 있어요. 저는 이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누리실 거라고 믿는 그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의 삶에 그 때가 되면 다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날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그날 새벽 6시 아침 당신의 그 결단, 헌신 덕분에 내가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었노라고. 그래서 내가 이 천국에 와서 당신을 만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우리 다이 천국의 소망 갖고 사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기도의 응답도 참 좋지만요. 우리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그 복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다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 천국에 아름답게 맺혀 있을 그 선교의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물질 가운데 오늘 24살 된 울산 극동방송에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한 24만 원의 선교 헌금을 일시 헌금으로 오늘 심으시는 그런 날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어요. 문자 번호 샵 3927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뭐 기적

우리 둘다 기다리지 않고 서로 아름답게 통화하며 믿음의 헌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927번, 그리고 전화는 052-220-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24살 울산극동 방송에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한 24만 원의 선교 헌금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 2026년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047번으로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저도 동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울산 극동방송 개국 24주년도 축하합니다. 눈물로 준비한 특별 생방송에 한 구좌를 심으며 이 복음이 울산 땅을 덮는 24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GA코리아 하람지사의 김혜영 대표님, 울산 극동방송 파이팅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김혜영 권사님, 저는 우리 권사님이라는 직분으로 불러드리고 싶은데, 울산 극동방송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나라를 품고 이 울산 땅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운영위원이세요. 그런데 또 오늘 기도의 자리로 오시는 길에 그냥 오지 않으시고 이 방송에 또 동참 결단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과 사역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4420번으로 기적 저도 동참합니다.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복음카페를 운영하며 울산 극동방송 애청하고 있는 진상철 형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상철 형제님이 우리 울산 극동방송 직원들 힘내라고 커피를 또 보내주셨는데, 이제 오늘은 울산 지역을 위해 제가 전파 선교사로 섬기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경기도 성남이 됐든 저기 경상도 경북 뭐 김천이 됐든 어디에서든 이제 울산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지역을 뛰어넘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하려면 안 할 핑계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상철 형제님처럼 하려면, 아이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되네, 내가 뭐 지역은 달라도 해야 되겠다 하려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입니다. 아, 우리 상철 형제님 카페 이름도 참 멋있어요. 복음 카페. 뭐 카페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996님께서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 시간이지만 한 구좌 신청합니다. 짧고 굵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개국 24주년을 맞은 24살 울산 극동방송을 위해서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에 저도 동참합니다, 이런 의미로 24만 원의 일시헌금, 선교헌금을 심는 날입니다. 문자 샵 3927번, 그리고 전화 052-220-9000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참하신 분들의 지금 기적의 발걸음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0327님께서 손녀가 이제 2살 됐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허락하신 귀한 손녀, 우리 손녀 이름으로 전파선교 동참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으셨길래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기도가 쌓였을 때 우리 또 이 땅에 태어난 귀한 손녀, 이름도 같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정말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아이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또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이 땅에 믿음의 아이들이 많이 또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이 아이들,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마음껏 확장시켜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0300님께서 기적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트까지 이렇게 하나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설렙니다. 1099님, 전파 선교 헌금, 오늘 24만 원의 귀한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동참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극동방송의 귀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1099님께서 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잔잔한 문자의 사연 가운데 우직하게 믿음을 지켜가시는 우리 1099님의 거룩한 고집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뭐 작은 정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사실 24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도전이 되는 액수를 정한 것은 이제 24년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전파 선교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이 24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정 부담이 되신 분들은 2만 4천 원도 괜찮고요, 2,400 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 또 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귀한 믿음의 씨앗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또 신청 저도 함께합니다. 그동안 극동방송 들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저의 이 헌신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사연들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참하실 수 있는 계좌번호를 답장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문자 사용 번거로우신 분들, 그냥 전화로 바로 나는 신청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52-229-9000번, 052-229-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극동방송의 사역자들이 여러분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샵 3927번, 052-229-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울산 극동방송이 이제 올해로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살이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전파 선교사가 어떤 직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전파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거 뭐 방송사 직접 와서 뭐 이렇게 전파 송출하는 일을 돕는 건가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부터 여러분께 혹시 이 전파 선교사가 어떤 사역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사실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이고 또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전파,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 식사를 하실 때, 또 일을 하실 때, 쉬실 때, 또 지난 간밤에 주무실 때도 우리 극동방송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24년을 이어오는 동안 단 1분 1초의 상업 광고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상업 광고가 없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뭐 당연히 뭐 극동방송이니까 선교방송이니까 광고 안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공중파 라디오 방송사는 상업 광고가 절대적입니다.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저희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면 이 방송을 이어가겠다. 그럼 극동방송 도대체 어떻게 공중파 라디오면서 상업 광고 없이 24시간 복음만 전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날그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지역교회와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와 물질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너무 미련한 방법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방송도 하지만 거의 매주 우리 지역의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이 선교의 열매를 나누고 도전하고 있거든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또 때로는 거절도 받고 외면도 당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이렇게 귀한 헌금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전파 선교사다 이렇게 임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전파 선교사분들이 없이는요. 이 사역도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희 상업 광고 할 바에야 그냥 이 방송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이 방송이 끊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 극동방송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제 감사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께 거룩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생방송을 통해서 야 우리 지역에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 있어서 너무 좋다 생각하셨던 분들 우리 지역에 당연히 이렇게 상업 광고 없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복음만 전하는 방송 하나쯤은 당연히 있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순수 복음 방송 울산 극동 방송을 여러분의 손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특별히 올해는 개국 24주년을 맞아서 24청년이 된 우리 울산 극동 방송에 24시간을 함께 동역해 줄 24만 원의 일시 헌금 동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 매월 24만 원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 한 번 24만 원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문자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네, 기적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뭐 여러분이 방송 들으시면서 받은 은혜들 또 앞으로 우리 울산 극동방송 이런 사역 잘 감당해 주세요. 응원의 문자들 함께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입금하실 수 있는 계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울산 전화 229-9000번입니다. 052-220-9000번으로 전화 지금 주시면 또 우리 울산 극동방송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그 신청을 잘 접수해서 또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심어주신 물질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쉼 없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누가 어디에서 들을지 저희는 다알수 없지만, 개중에는 그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간증을 저희에게 다시 보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누구에게 닿아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그 기적의 현장을 잠시 나눕니다.

이름은 정애현이고요. 주님의 교회 세상 방송 청취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듣고 있는데 이 채널이 저절로 돌아갔어요. 제가 일부러 들으려는 게 아니고 자녀 하나님 갈망이라든지 알려고도 하는 것이 없었고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라디오를 듣다가 이상한 채널이 돌아왔는데 찬양곡이 하나 나오는 것 같으면 이 리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의 리듬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아 찬양 하나님이 교회에서 듣던 음악이라는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귀를 들었어요. 그 뒤로 이제 찬양만 이제 계속 들어온 거죠. 어느 날 이제 방송을 계속 듣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인가함을 따라 나가게 된 거죠. 이거는 제가 원한 거 아니고 너무 진짜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저는 이거는 부인 안 합니다.

살면서 누구도 교회에 가자고 한 사람이 없고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는 분들도 여러분 이게 방송의 힘이고 전파의 힘입니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그 공간에 누가 언제 찾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세상 방송을 많이 듣던 이 여성도님의 삶에 우연히 맞춰진 우리끼리야 뭐 우연이 그분들의 말로는 우연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맞춰진 라디오 전파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와 찬양 가운데 알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 여러분 이런 일들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건 고사하고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요, 이렇게 라디오 전파가 우연히 그냥 채널을 돌리다가 맞아서 들리게 된 찬양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회심하는 성도님들의 간증이 우리 울산 24주년의 역사 동안 또 우리 대한민국 극동방송의 전체 70년의 역사 동안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영혼만 구원을 받아도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귀한 영혼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복음 전파 사역,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능히 예측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누군가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내 하나뿐인 딸, 내 하나뿐인 아들,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어,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너를 구속했노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쉬지 않고 복음을 송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사역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 한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지역의 이제 지역 교회들은 육군처럼 영적 전쟁 가운데 지상전을 펼치는 그런 보병의 사역이라면 극동방송은 이 보병들이 잘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공중에서 융단 폭격을 하는 공중전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공중에서 이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파로 먼저 선포를 하고 나면 우리 육군들이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분 잘 모르지만 혹시 군종 목사님 출신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의 전

전파 선교 사역은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동역이 또 물질을 심는 이 전파 선교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 결코 저절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뭐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손 놓고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극동방송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서 그 눈물의 기도와 물질을 심어주신 전파 선교사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힘있게 세워주신 우리 믿음의 기업인 분들,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만큼 또 힘있게 감당을 하시고 이렇게 24만 원 하자고 할 때 240만 원으로 막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에도 오히려 이 선교 사역에 더 힘을 쓰시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위기의 때에 더 빛을 발하는 게 우리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없는 중에도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가운데에서도 폐지를 줍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받은 이 물질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구분해서 모아놓으신 물질들이 저희가 전파선교사 생방송을 할 때마다 그런 분들의 헌신이 이어집니다. 그 액수로 치면 뭐 세상에서 볼 때 얼마 되지 않죠. 작은 물질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그 믿음을 그 무엇보다 크게 보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1분, 2분 이 생명의 방송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바로 모두 십자가의 전달자요, 기적의 통로죠. 오늘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기적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 개국 24주년, 이제 24살 청년이 된 울산 극동방송에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24만 원의 일시 헌금, 선교 헌금을 심는 날입니다.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신청합니다. 극동방송 파이팅! 극동방송 듣고 이런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전부 이 일시현금을 입금하실 수 있는 계좌번호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또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52-220-9000번입니다. 052-220-9000번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께 또 잘 동참하실 수 있는 번호를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 2026년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그 첫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저는 우리 극동방송의 청취자분들 다 이런 각오로, 이런 결단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또 우리 각자 각자에게는 지켜야 될 삶의 자리가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도구가, 통로가 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늘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그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개국 24주년 24살 울산 극동 방송에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가운데 24만 원의 선교 헌금을 믿음으로 일시 헌금으로 심어 주시면 저희 극동 방송이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일하실 때도, 주무실 때도, 쉬실 때도, 식사하실 때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역이죠, 동역. 네. 두 가지 방법. 샵 3927번, 문자 번호, 우물정 3927번, 기적, 뭐 신청합니다. 뭐 어떤 내용이든 문자 보내주시면 동참하실 수 있는 답장을 여러분께 계좌번호를 보내드리고요. 울산 전화 052-229-9000번, 052-220-9000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동역자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입니다. 2092님께서 기적의 통로 저도 동참합니다. 2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심기 원합니다. 가정 복음화.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마음 뭉클하고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맺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또 나의 친척들, 예수님 꼭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안 돼요. 하나님, 좀 기회도 잘안 오는 것 같고, 그런 얘기 꺼내는 것도 참 많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조만간 명절도 다가오는데, 올 명절만큼은 좀 복음 전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에 깊이 소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가정 복음화. 하나님, 내 힘으로 할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늘 기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힘써 섬길 때, 하나님, 내가 미처 전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주님 일하고, 주님은 내 일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심은 이 물질이지만, 하나님은 내 가족도 사랑하셔서, 우리 가족에게 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누군가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92님, 용기 잃지 마시고, 그때까지 꼭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129님께서는 복음이라고 두 단어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단어죠. 복음, 좋은 소리. 우리 극동방송이 언제나 내보내고 있는 소리입니다. 복음의 소리. 8819님께서 기적, 저도 24만원의 일시연금 동참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새 생명 축제 기간이에요. 울산 전체에 이새 생명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며 새 생명 축제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심고 물 주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날의 열매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1889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귀하게 심으신 그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더욱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20번으로 주셨습니다. 조금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울산 극동방송이 저보다 동생이네요. 저는 올해로 28살 됐습니다. 앞서 사연으로 남긴 것처럼 오늘 예수빵 전파선교사 모금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10,000원 이상 헌금하신 분들께는 예수빵을 드리는 행사인데, 야, 오늘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든 음료에 24% 할인을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좀 일찍 방송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이분이 경기도 성남에서 복음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울산 극동방송의 24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사실 뭐 성남 분들 울산 극동방송 잘 들으시기도 힘든데 본인 카페에서 이 24주년을 알리시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음료의 24%의 할인. 아, 참 뭉클합니다. 사업장에서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사업장이 아니라 선교지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왜 할인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에게 극동방송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지역을 뛰어넘는 귀한 헌신, 동역 너무 힘이 됩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그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울산 극동방송의 개국 24주년을 기념하는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24만원의 일시헌금, 선교헌금을 믿음으로 심는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전파선교사 기적의 통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울산 극동방송의 개국 24주년 기념 24살 청년이 된 울산 극동방송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한 24만 원의 선교 헌금, 일시 헌금을 믿음으로 심는 날 특별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자, 이 멘트를 이제 여러분 오늘 밤 8시까지 계속해서 듣게 되실 거예요. 들으시면 아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또 주변에 극동방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지금 이 들으신 멘트를 그대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야, 그 우리 지역에 하루 종일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 있는데 올해로 24년 됐대. 그래서 24주년을 기념해서 24만 원 일시연금 오늘 심는 날이라는데 너도 한번 들어봐.

0: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아주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특별히 귀한 또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우리 오랜 시간 또 군종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우리 울산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또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스튜디오로 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실 것 같고,
1: 아, 예,
0: 또
1: 많이
0: 우리
1: 듣고
0: 목사님
1: 계시더라고요.
0: 반가워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예, 울산교회 섬기고 있는 이호상 목사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 여러분들 방송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게참 감사하고 복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0: 네. 목사님, 울산에서 이제 사역하신 지가 대략
1: 7년
0: 7년.
1: 됐습니다. 예.
0: 그래도 꽤 되셨네요.
1: 예, 뭐
0: 예.
1: 7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네. 뭐, 여러 교계 또 연합의 자리에서도 우리 목사님 뵌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좀 청해 듣기 전에, 오늘 이 특별 생방송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 음성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 예.
0: 네.
1: 오늘 개국 우리 극동방송 울산 극동방송 개국 24주년 24살 우리 울산 극동방송이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 참
0: 네.
1: 이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0: 네.
1: 예, 24주년 된 우리 극동방송이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해왔는데
0: 네.
1: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24만 원 선교헌금 일시헌금으로 심는 그런 귀한 날 제가 첫아이이 게스트로
0: 첫 게스트십니다.
1: 이렇게 오게 된게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문자
0: 환영합니다.
1: 전화 우리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 네.
1: 우리 문자 번호는 샵 3927번 이쪽으로 해 주시면 되고 전화는 02-220-9000번
0: 네.
1: 이쪽으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지금 들으시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도 문자로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음성이.
1: 아, 예. 뭐 하나님 은혜죠. 저 부모님들한테 감사해야죠.
0: 우리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로 동굴저음.
1: 아, 그렇습니까?
0: 예.
1: 예.
0: 너무 음성이 좋으셔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지금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목사님 군종 목회를 오래 하셨어요.
1: 맞습니다.
0: 몇년 계셨죠?
1: 24년 했죠.
0: 24년.
1: 24년 조금 더 했죠.
0: 마지막 그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은퇴하실 때.
1: 제가 이제 한미연합사령부
0: 네.
1: 근무하고 이작전사령부 대구에 있죠. 예, 그쪽에서 이제 대령으로 이제 있다가
0: 예.
1: 전역을 했는데 울산에서 또 우리 울산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주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전역하고 울산 내려왔습니다.
0: 예. 군종 목회자로서 이제 대령이시면 거의 이제 뭐 최고 계급까지 가셨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1: 예, 뭐 그렇죠. 뭐
0: 예.
1: 예.
0: 아주 영향력 있게 군종 목회도 해 오셨고, 또 울산 교회에서도 지금 뭐 오시자마자부터 이제 물론 그전부터 진행이 됐지만 성전 건축도 다 순적하게 지금 진행을 하시고 이제 새 성전에서 또 행복한 목회하고 계신데,
1: 예.
0: 극동방송과의 첫 만남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제가 이제 극동방송과의 첫 만남이라기보다는
0: 네.
1: 제가 극동방송이 참 소중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된게 제주 극동방송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0: 네.
1: 제주 극동방송이 참 특별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제가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주 극동방송이 이 AM 방송이지
0: 맞습니다.
1: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0: 네.
1: 그런 방송. 그래서 북한 땅에, 저 소련, 저 러시아
0: 러시아.
1: 땅에,
0: 네.
1: 그리고 중국, 또 일본, 또뭐그 이외 지역까지
0: 네.
1: 많은 지역을 커버하면서 많은 간증들이 그 속에 일어나고 있고, 정말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0: 예.
1: 그런 방송 선교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야, 이 방송은 어떻게든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일에
0: 네.
1: 정말 쓰임 받는 방송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와야겠다. 이런
0: 네.
1: 마음을 갖게 됐죠.
0: 우리 극동방송에 어떻게 보면 지금 목사님께서 정체성을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이제 제주 극동방송이 처음 아세아 방송으로 1973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실 그 FEBC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단체

0: 제가 한국은 목사님 원래 선교 타겟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이 동아시아 쪽이었지만 한국이 타겟이 없었는데 계속 그 방송사를 옮기다가 결국은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제주극동방송의 AM 전파가 여러분 150kW의 출력입니다.
1: 맞아요.
0: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냥 적당한가 보다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이 잘 그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서울 지금 극동방송이 FM 전파가 서울과 경기 전역을 다 커버하고 천안의 그 북부 지역까지도 일부까지도 들릴 만큼 커버리지가 굉장히 크죠.
1: 맞아요.
0: 그 전파가 목사님 어느 정도 출력이 될 것 같으세요? 서울 극동방송이
1: 얼마 안 되죠. 한...
0: 그 전파가 네. 5kW.
1: 맞아요. 네.
0: 5kW인데 우리나라 그 경기 북부와 모든 경기 전체와 충북 북부까지 다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런데 150kW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출력이고 오랫동안 그 아세아 방송에서 AM 주파수로 이제 계속 그 중국과 북방을 향해서 전파를 쏘는데 이게 정말 들리나 싶은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이 없으니까. 근데 중국이 개방되면서 물밀듯이 그 중국의 청취자들의 이 피드백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분들이 내가 이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많은 피드백들도 저희가 그 제주 극동방송의 전시관 안에 다 전시가 돼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우리 울산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네. 제주에 혹시 여행하실 일이 있으면 그 애월에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거기에 우리 제주 극동방송이 열려 있으니까
0: 네네.
1: 거기 한번 가셔서
0: 꼭 방문을 그
1: 전시관을 한번 네. 보시면
0: 네.
1: 아, 정말 감동이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듭니다.
0: 6244님께서 지금 좋은 질문 주셨는데 모인도는 어떻게 쓰십니까? 이렇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저희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헌금을 모아주시면 우리 먼저 지역에 이 순수복음방송 운영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또 지역 경영을 쓰고 남은 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AM 저희가 송신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와 또 안산의 대부도 두 군데가 다 북한 북방 쪽으로 엄청난 출력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운영 비용과 이 AM 그 송신소가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 북방 선교 사역에 또 저희가 쓰고 남은 돈은 전 지사가 다 모아서 북한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차곡차곡 모아서 목사님 저희 극동방송이 꾸고 있는 꿈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시는 날 우리 극동방송이 제일 먼저 그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북방 선교헌금 씨앗으로 또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 6244님께서 아주 적절한 질문을 주셔서 잘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 방금 뭐 제주극동방송 사역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또 울산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 이 땅에 울산 땅에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 사역이 꼭 필요한 이유가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 제가 네. 이제 울산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0: 네.
1: 참 울산에 있는 목회자들 또 울산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순수하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 참 좋은 땅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0: 네.
1: 근데 좀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울산의 교회들이 좀 연합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직 우리 안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0: 네.
1: 사실 교회가 하나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1: 이 역할의 마중물 할 수 있는 것이 방송이고 방송 선교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 극동방송이 하고 있는 방송 선교가 우리 울산의 교회들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울산의 교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나가야 될까
0: 네.
1: 하는 것에 좋은 어떤 이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는 측면에 우리 울산의 극동방송이 잘 세워지고
0: 네.
1: 잘 섬겨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0: 아멘. 네. 저희 부족하나마 또 극동 방송을 통해서 교계가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일들에 저희도 함께 하려고 열심히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
1: 또 하나는
0: 네.
1: 우리가 그래도 참 이 복음화율이 조금
0: 맞습니다.
1: 많이 낮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꼭 필요한데 예, 방송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또 어느 방송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0: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다가 은혜 받고 방송을
1: 예.
0: 듣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울산에서는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그런 우리 울산 극동방송 역할이 크다. 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는
1: 아멘.
0: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제가 목사님 그 스튜디오 오시기 직전에도 청취자분들과 나눴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가 예상에는 그분도 아마 군종 목회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0: 제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1: 들으셨어요. 네, 우리 울산 극동방송이 전파로 공중전을 이렇게 복음을 확
0: 글쎄요.
1: 뿌려놓으면, 이제 우리 각 교회들이 또 이제 지역의 성도님들, 그 지역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서로 협업을 하는 관계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을 때참 감동도 되고 공감도 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이 극동방송의 사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 광고 없이 하나님 보내주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제가 이제 1시간 10분 남짓 방송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아직도 해야 되나? 예, 주저하시는 분들께 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 이제 물질에 또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께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의 의미를 담아서 좀 권면을 해주신다면. 네.
0: 예, 저희 극동방송의 뭐 특징이라고 할까요?
1: 네.
0: 특색이라고 할까? 그게 이제 상업 광고 없이 지금까지
1: 네.
0: 방송국 운영에 온 거죠. 여기에는 사실 여러 성도님들과 또 여러 교회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
1: 맞습니다.
0: 기조를 지켜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1: 예.
0: 합니다. 상업 광고가 들어가는 순간 아무래도 복음 방송의 여러 가지 방향성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걸 지켜온 이유가 아마 순수하게
1: 맞습니다.
0: 복음 방송에 매진하겠다라고
1: 네.
0: 하는 그런 극동방송의 정신이 오늘까지 잘 살려져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말 귀하고 또 이런 정신이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지켜져서
1: 네.
0: 극동방송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1: 아멘.
0: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1: 네. 사실 상업 광고 안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쥐고 흔드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경우도 많고,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광고가 나가는 시간에 누가 어딘가에서 삶의 소망을 잃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여러분께 선교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국 24주년을 맞는 24살 청년 울산 극동방송의 이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에 우리가 함께하자, 이런 의미로 24만 원의 일시헌금, 일시선교헌금을 심는 날로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문자번호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뭐 기적 이렇게만 문자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방송을 통해서 받으신 은혜들, 또 앞으로 극동방송에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52 220에 9000번, 052 229에 9000번으로 여러분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04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호상 목사님 매주 설교 말씀으로만 듣다가 오늘 아침에 또 애청하는 극동방송에서 듣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극동방송에 정기 선교 후원하고 있어서 오늘은 일시 헌금으로 24만 원의 선교 헌금을 추가로 심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24시간 극동방송 주 안에서 화이팅!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주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오늘은 방송에서 보니까 반갑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이분은 울산교회 성도님이시네요.
0: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1: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 성도님 문자 주셨는데.
0: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금 방송인데, 제가 극동방송 출연할 때마다, 모금이 필요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0: 성도님들께는 한편으로는 네. 그런 죄송한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아, 참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요. 귀한 사역 중에 우리 방송 선교하는 이 사역이 참 귀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방송 듣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면 우리가 쓰는 이 적지 않은 이 헌금이 참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여지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목사님은 뭐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어, 0445님의 사연, 목사님 좀 좋은 음성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0: 예. 0445님,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동참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주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사장님, 울산극동방송 기적의 하루, 성령 충만한 은혜의 하루, 복음사역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구자 완료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 사실 목사님 이게 이제 재정을 또 선교 헌금을 하는 시간이라 네. 사실은 좀 부담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계속 들으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미안해서 이렇게 채널을 네. 돌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날을 기다린다는 것 이게 믿음의 또 사람들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합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고 예. 정말 이런 성도님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1: 네, 그리고 극동방송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업 광고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요. 네. 2366님께서도 사연 주셨습니다.
0: 네, 2366님 24년 동안 함께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240년도
1: 와.
0: 240년이시라 240년도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저는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240년.
1: 이분은 예. 방송을 좀 아시는 분이세요.
0: 예, 예, 예. 부족하지만 자녀들의 이름으로 24만은 동참합니다. 오늘 하루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자녀분들 축복합니다.
1: 네,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정말 시대가 되고 있는데
0: 맞아요.
1: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건강한 믿음이 잘 심겨져서 이 군사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0: 맞습니다.
1: 이 시대에.
0: 예. 네. 참 우리 사명이고 우리의 거룩한 영적 책임입니다.
1: 네. 네. 2406님께서요.
0: 아, 2406님. 예. 계속 지금 이렇게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때문에 용기와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지만 24살 힘있는 청년의 나이를 맞이하여 기쁨으로 24만원 일시불 네. 선교비로 동참합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1: 오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이제 사역한 지가 24주년이 되다 보니까
0: 네.
1: 또 청취자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정기 후원으로 지금까지 이 방송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올해는 또 이 개국 24주년에 맞는 선교의 헌금을 또 결단을 해주셔서 저희 방송 사역이 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4027님 사연까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네. 4027님 아유 오늘 하루 방송을 통해 생명 살리는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쓰실 남 지사장님, 김 부장님, 그리고 PD님의 건강과 영적 충만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시청자 위원장입니다.
1: 와.
0: 시청자 위원장님 보내주셨네. 전파 선교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와, 우리 시청자 위원장님이 누구시냐면,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이십니다.
0: 아유, 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네, 오늘 뭐 저희 6시 시작부터 지금 저희 운영위원분들 극동방송 이미 그분들은 넘치게 우리 사역에 또 힘을 쓰고 계신 분들인데도
0: 그렇죠.
1: 이런 날 앞장서서 이렇게 또 동참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고 또 힘이 됩니다. 지금 뭐 이외에도 목사님 문자로 네. 사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0: 아유 계속 올라오시네요.
1: 그렇죠. 예, 예, 예. 우리 목사님 오늘부터 또 총회가 있으세요.
0: 예, 예. 교단 총회 있어서 예.
1: 이동 일정이 있으셔서 예. 아쉽지만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0: 예.
1: 가시기 전에 목사님 예. 오늘 이제 이미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의 삶을 축복하며 이들의 삶이 십자가의 전달자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0: 축복하는 기도 목사님 해주시고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울산극동방송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행하셨고 또 그런 은혜를 기대합니다. 울산극동방송 개국 24주년 24살 24시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이 사역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키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0: 아멘.
1: 또 한번 기적의 통로로 전파 선교의 귀한 역사로 쓰임받는 울산극동방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에 이 성도님들의 눈물에 헌신과 기도가 있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더 힘차게 우리 울산 땅에 충만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하루 생업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청취자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귀한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 모든 청취자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루 종일 방송하는 우리 극동방송 모든 관계자들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 울산극동방송 2026년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오늘 첫 게스트로 함께해 주신 분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호상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 지금 방금 그 스튜디오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가신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가면서 동참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 삶의 모양 가운데에서 오직 십자가 하나만을 전하겠다는 이 목표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연합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아침입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어느덧 7시 23분 이제 1시간 30분째를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개국 24주년 24살 청년이 된 우리 울산 극동방송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24만 원의 일시 선교 헌금을 심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아, 도전되네요. 저도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저도 결단해 보겠습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와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네, 기적, 동참 함께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파이팅! 이런 문자들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저희가 계좌를 보내드리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울산 전화 052-229-9000번입니다. 052-220-9000번 052-229-9000번으로 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문자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요. 사실 오늘이 되기 전에 이 소식을 듣고 이미 어제 가장 먼저 24만 원의 선교 헌금을 심어주신 동역자가 있어요. 이 특별 생방송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첫 마중물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결단을 한 우리 극동방송의 소중한 동역자인데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울산 극동방송 우리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24살 된 울산 극동방송이 24시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고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리 중학생까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합창단의 이름으로 24만 원이라는 너무도 소중한 일시 헌금을 심어 주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미 이 어린이 합창단 사역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많이 헌신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꼬마 선교사들이 특별히 더 구분해서 드리는 이 헌금을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써주세요.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한 영혼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헌신으로 꼭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하고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여러분 삶의 형편뿐만 아니라 나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도 우리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4주년을 맞는 24살 청년 울산 극동방송에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 헌금 24만 원 일시 헌금으로 오늘 결단하는 날입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들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신청합니다. 동참합니다. 하나님, 저도 기적의 통로가 될래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손을 번쩍 드실 분들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고요. 전화 052-229-9000번입니다. 052-229-9000번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1844님께서 기적 이렇게 단 두 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짧은 문자지만 하나님, 이 영혼이 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을 바라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글자 안에 담겨진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만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는 계획 갖고 계심을 하나님 밝히 보여주옵소서. 우리 1844님 축복합니다. 9955님께서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9988님, 기적. 항상 출퇴근할 때마다 듣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매일을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극동방송의 24주년을 축하합니다. 화이팅! 저희가 아무래도 라디오다 보니까 출퇴근길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회사로 향하면서, 삶의 일터로 향하면서, 사업장으로 향하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하시는지 제가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 상상은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십자가가 전해지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 믿는 분들이라면 다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복음 전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땅에 극동 방송을 세워주시고 24시간 쉬지 않는 방송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시간에도 우리 극동방송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심어주시는 그 귀한 믿음의 헌신, 물질의 헌신으로 오늘도 우리 울산 극동방송 이렇게 힘있게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9988님 감사합니다. 아, 9988님 왠지 번호 보니까 그 99세까지 팔팔하게 구호가 아우, 사연에 맞춰서 또 삐지가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8255님께서 기적. 제가 사실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희 아이가 어린이 합창단에 입단을 하고 쓰임을 받고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은혜를, 와, 그러셨군요. 예, 저희 어린이 합창단 꼬마 선교사들을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야, 방송을 듣고 아이를 선교사로 이렇게 가입을 시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늘 수고하시는 극동방송 분들 응원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한 거 같이 기도하셨죠? 우리 어린이 합창단 꼬마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또 축복하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방송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그 전에 일단 또 지금 들으시면서 아우, 나도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면, 저희가 개국 24주년을 맞아서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한 24만 원의 선교 일시 헌금을 오늘 심는 날입니다. 숫자 24로 여러분 좀 맞췄어요. 우리가 선교하려면 어떻게든 핑계를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문자와 전화로 신청 가능하신데 샵 3927번 문자 번호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 뭐 신청합니다. 동참합니다. 계좌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입금하실 수 있는 계좌번호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전화 052-220-9000번입니다. 052-229-9000번으로 지금, 예, 지금 전화 주시면 또 동참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까 하려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이 계속해서 방송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 이 친구들도 어쨌든 그 사역하는 자리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 이제 모집 광고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어머님께서 이 어린이 합창단 이야기를 들으시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 아이도 이런 합창단 활동을 하면 시켜보고 싶다, 이런 문의를 주신 분이 계세요. 한 분도 아니고 한 두세 분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기관이기 때문에 어린이 합창단도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저에게 문의를 해주셨을 때 저희가 권면했어요. 어머님,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선교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좋은 교회가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어린이 합창단 단목 되시는 저기 교회에 우리 최

최재호 목사님 교회에 옥동중앙선결교회에 인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이렇게 합창단이라고 하는 또 기관을 통해서 그 입단을 문의하신 우리 믿지 않는 가정이 또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도 심고 전파도 내보내지만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그림을 맞춰가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심하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성령님의 영역이죠. 우리는 그저 그 성령님의 영역을 기대할 뿐입니다. 오늘 그 기대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초청합니다. 극동방송에 쉬지 않는 복음 전파 사역에 여러분 물질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개국 24주년을 맞아서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 사역 24만 원의 선교 일시 헌금을 심는 날입니다. 문자 번호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전화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52-229-9000번, 052-229-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460님께서 일신압인가요?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 학생 시절에 공부를 잘하신 분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게. 네, 보통 저희 전파 선교사가 매월 이제 약정한 헌금을 드리시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오늘 저희가 개국 24주년 청년 울산 극동방송에 헌금하는 날이어서 24만 원의 선교 일시 헌금으로 오늘 믿음을 심는 날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미 이제 결단하시고 동참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을 알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선교의 사역이 됩니다. 극동방송 들어봐. FM 107.3MHz래. 또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께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일단 한번 깔아봐. 그리고 울산 세팅하면 오늘 아주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대. 이렇게 홍보를 여러분 지금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조금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그런 막 공지 광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또 덕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가능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강하게 감동 주시는 그 한 분에게 한 분 한 분 맞게 좀 메시지를 정성껏 작성하셔서 이렇게 좀 권해주시면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말씀드렸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온전히 성령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심고 물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도록 우리가 다 맡겨드리고 우리 오늘 하나님 계획하신 만큼 예비하신 만큼 동역자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자, 아직이신 분들은 지금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전화 052-229-9000번, 052-220-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젊은 청년 시절도 늘 예수님 섬기면서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24년간의 그 참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 거 다 즐기고 살았어요. 주일만 되면은 야외로 등산 가고 낚시 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도 치시고 저것도 치시고 모든 것을 내 소중한 것들을 다 사가더라고요. 방탕생활도 많이 했어요. 죽으려고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런 순간 참 고향에 내려오는 승용차 안에서 그래 우리는 찬양께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 찬송가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그 찬송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 뭐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도저히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울고 회개하고 얼마나 참말로 내 나를 사랑하셨으면 다시 찾아왔을까 나를 참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와신 것 같다 싶어서 마음껏 한번 울고 그때부터 뚱방송을 듣고 참 은혜롭다 세상에 이런 방송도 있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려면 여기부터 시작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울산 극동방송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 24년, 그 시간 동안만큼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어느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결국은 이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가사를 듣게 하셔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이 성도님에게는 이 전파라는 도구가 찾아가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 역사들, 이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 귀한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의 물질의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 날입니다.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한 24만 원의 선교 일시헌금,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복음 전하는 문자번호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기적 신청합니다, 함께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입금하실 수 있는 계좌번호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전화 이용하기 원하시는 분들 052-229-9000번입니다 052-220-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지금 이 첫 시간에 여러분 먼저 들으시고 결단하신 분들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귀한 동참 사역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귀한 헌신들이 오늘 하루 종일 함께하게 될 예비 전파 선교사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되고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펌프질을 할 때 해보신 분들도 계시죠? 꼭 필요한 것이 마중물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중물이요, 반바가지도 안 되고 3분의 2 바가지도 안 되고 꼭 그 한 바가지가 다 채워져 있어야 비로소 이 펌프 아래에 있던 물이 뿜어져 올라오거든요. 조금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시간에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결단이 참

귀합니다. 먼저 결단하시고 그 은혜를 나눠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는요, 오늘 밤 8시까지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말 그대로 믿음의 마중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동참하시는 건 여러분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이후에 동참하시게 될 분들까지 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된다는 것, 이 전파 선교사가 되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드려서 방송 선교 사역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귀한 사역인데,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이고 모여서 울산 극동방송이 올해로 24년째 쉬지 않는 방송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선택이 여러분 혹시 뭐였어요? 아, 오늘은 이 길로 갈까? 오늘은 저 길로 갈까? 오늘은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오늘은 이 국을 먹을까? 저 국을 먹을까? 가장 첫 번째 선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한 선택이라면 이보다 더 복된 하루가 또 있을까요?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만큼은 저의 마음이 주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에 맞춰진 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아침을 맞고 계신 분들께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 극동방송에 24시간 쉬지 않는 영혼 구원 사역에 이 귀한 선교 헌금 24만 원의 선교 일시 헌금을 심어 주십시오. 드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문자번호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전화 052-220-9000번, 052-229-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377님께서 보내주신 기적이라는 두 글자 잘 도착했습니다. 3063님 보내주신 전파선교라는 네 글자도 잘 도착했습니다. 9231님 매일 들으며 힘을 얻으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아들도 극동 방송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 올려드린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한 이 귀한 헌신을 보시고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39님 동참, 7959님 함께합니다 동참, 1778님께서 십자가 사랑과 영혼 구원과 복음의 사역이 전파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으시는 방송이 되길 기도하며 동역합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울산 극동방송의 매주 화요 기도회에 사회를 보고 계시는 총무님, 운영위원 총무님 윤희성 장로님이십니다. 예, 우리 장로님도 이미 우리 방송 사역에 전심으로 넘치도록 함께하고 계신데 또 이럴 때 잊지 않으시고 또 함께 앞장서 주시는 귀한 헌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들으시면서 너무 도전이 됩니다. 저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 문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오늘 개국 24주년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24만 원의 선교 헌금, 일시 헌금으로 힘을 쓰실 수 있는 계좌 번호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 드립니다. 전화 052-229-9000번, 052-220-9000번으로 전화 주셔도 저희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9146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첫 게스트로 나오셨네요. 울산교회 다니시는군요.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한다면 보내기라도 해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전파 선교를 통해서 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바라며 저도 동참합니다.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하자. 이 얼마나 하나님 들으실 때 뿌듯한 말씀이실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도 원하시는 사역인데 하나님, 제가 직접 할 수 없어서 가시는 분들을 제가 후원하고 지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직접 전하시는 분들과 동일한 복과 은혜로 상급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일터를 지키면서 보내는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셔야 가는 선교사들도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방송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삶의 일터에서 현장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9146님 귀한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오늘 동참해 주셨습니다. 0954님 기적 저도 동참합니다. 놀라운 간증을 보내주셨어요. 몇 년 전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 친정 부모님의 이름으로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제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작년에 우리 친정 부모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 전하며 복음 전파의 기도로 마음으로 이 시간 기적의 발걸음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극동방송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으로 물질을 심으신 분들 중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그 기도에 아름다운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의 사연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 때가 오기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1329님, 방금 제가 24주년 24시간 복음전파 사역 동참위원 24만원 선교원금 입금했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그 열매, 내가 심은 이 귀한 씨앗을 통해서 맺게 하실 하나님의 열매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힘이 납니다.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178님, 우리 여성합창단 고문 되시는 권혜진 권사님께서 오늘 방송사로 제일 처음으로 전화 주셔서 한 구자를 신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 운영위원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극동방송 아주 오랫동안 동역하고 계신 이미 함께하고 계신 동역자분들이 지금 앞장서서 이 사역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도전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일단 한 발을 내딛으시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그때부터입니다. 절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강이 조금 벌어지기 시작하면 내딛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공식에는 우리가 먼저 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발목까지 물에 발을 디딜 때, 그 물에 발을 담글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 기도는 때로는 아니다, 기다려라 일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 2026년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개국 24주년 24살이 된 울산 극동방송에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함께 24만 원의 선교 일시 헌금을 심는 귀하고 복된 축제의 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직접 입금하실 수 있는 계좌 보내드리고 또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의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전화 친절하게 잘 받고 동참하시는 방법도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2님 또 4991님 동참 문자 주셨고 5053님 아침마다 방송 듣고 있어요. 위로받고 있습니다. 저도 동참합니다. 8724님 제가 전파 선교사를 20년째 극동방송에 남편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개국 24주년이 됐는데 20년째면 우리 개국 5주년부터 지금 시작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남동생 구원을 위해서 또 전파 선교 헌금을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박상현 형제, 이미 태초부터 이 삶을 향한 완전한 계획 각

0: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만나 주시고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또 우리 스튜디오에 귀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울산극동 방송을 평소에 자주 애청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익숙한 분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저는 우리 장로님 얼굴 뵐 때마다 뭉클합니다. 이 따뜻한 미소, 늘 극동방송 사랑해주시는 표정이 너무 마음 뭉클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운영위원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울산 동부교회 김수웅 장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장로님 반갑습니다.
1: 예.
0: 스튜디오에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1: 예.
0: 더운 여름을 잘 보내셨어요?
1: 잘 지냈습니다.
0: 예. 뭐 지금 우리 치과 운영도 굉장히 예. 바쁘신데
1: 예.
0: 뭐 극동방송 복음 전파 사역, 또 우리 10대들 다음 세대들 세우는 사역, 뭐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1: 불철주야는 아니고 남만 밝을 때만 하고
0: 예,
1: 있습니다.
0: 그런데 이게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사역을 병행하신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신데 뵐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1: 뭐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0: 네.
1: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0: 네네.
1: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감당하고는 있습니다.
0: 예. 청취자분들 또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네, 반갑습니다. 네. 운영위원장 김수웅입니다. 오랫동안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극동방송을 도와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지금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네. 우리 울산극동방송 운영위원분들 한 40여 분 매주 모여서 대한민국을 품고 네. 울산을 품고
1: 네.
0: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1: 네.
0: 또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오신 거잖아요.
1: 네.
0: 오늘 기도의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1: 뜨거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오늘 하루 내내
0: 네.
1: 우리 이 오늘 생방송을 위해서 마음을 모두어서
0: 네.
1: 또 기도하기로
0: 아멘.
1: 모두가 다
0: 아멘.
1: 마음을 모두었습니다.
0: 네,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 기도의 힘으로 울산 극동방송이 24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네.
0: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로님 이제 운영위원장 사역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1: 3년째입니다.
0: 3년째.
1: 예.
0: 사역을 하시면서 저는 옆에서 뵐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 죄송한 마음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 사업장을 하여튼 극동방송의 일정에 항상 우선을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사업장 운영을 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3년간 또 운영위원장으로 사역하시면서.
1: 저는 이 사역이 보람이 있고 또 마음의 뿌듯함도 있고
0: 네.
1: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0: 예.
1: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우리 장로님의 또 사역을 통해서 극동방송도 이 복음 전파 사역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께서 생각하시는 전파를 통한 방송 선교, 복음을 예. 전하는 사역, 중요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어찌 보면 예전에
0: 네.
1: 전도하고 훈련받고 제가 이제 한국대학생 선교회
0: 네.
1: CCC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 다니면서부터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0: 네.
1: 많이 강조하고 또 실제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0: 예전에는
1: 전도하기가 좀 더 쉬웠습니다.
0: 네.
1: 벌써 79년, 80년 그 해니까 세월이 굉장히 좀 지난 것 같습니다.
0: 네.
1: 40년 이상 지났는데
0: 네네.
1: 예전에는 전도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따라오는 분들 전도가 또 쉽게 되었고
0: 네.
1: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맡아서
0: 네.
1: 교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아침에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러 가면 애들이 호응이 좋았고 뭐 많이 따라오고 했었는데
0: 예.
1: 세월이 지나고 요즘은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0: 점점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나는 접촉점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와서 생각이 우리 극동방송이 더 필요하겠구나. 방송을 통해서 잔잔한 울림을 줄때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 극동방송의 필요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1: 사실 이제 제가 전에도 우리 전도왕 어느 장로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루에 아무리 하루 종일 열심히 가서 사람들 만나고 전도해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숫자가 뭐 100명이 채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또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 시간이 가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 극동방송은 저희 뭐 울산 시민만 해도 가청권이 벌써 100만 명이 넘어가고 또 가청 지역을 다 포함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파가 유일하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게좀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 전파를 통한 복음 선교 또 복음 전파의 사명 참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울산이 또 고향이시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여기서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 울산 땅에 극동방송이 있어서 참 좋다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0: 극동방송을 통해서 울산 땅이 좀 새롭게 어찌 보면 이 극동방송을 들음을 통해서 좀 도시가 새롭게 변하지 않을까. 뭐 울산의 성시화를 위해서도 우리 극동방송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고 울산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어떤 공신력 있는 방송을 들어야만이 모든 분들이 그걸
1: 맞습니다.
0: 정보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유튜브를 요즘 많이 듣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잘못된
1: 이 분별이
0: 어떤
1: 안 되는 경우가
0: 분별이
1: 많잖아요.
0: 되지 않을 뿐더러 또 믿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1: 맞습니다.
0: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극동방송이 공신력 있는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그래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진다면 일반 모든 분들이 저기는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1: 그렇죠.
0: 이단이 아니구나 하고 그 인정을 받을 때만 해도
1: 기준이 될수 있는
0: 기준이
1: 거니까요.
0: 되어서 좀 전도하기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극동방송이 전국에 지금 13개 지역에 있는데 극동방송이 있는 지역의 성도님들은 사실 잘 모르세요. 이 순수 복음방송 하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인지를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래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자연스러운 은혜로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복음방송 하나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지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울산도 이 개국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간구가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극동방송을 세워주신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주님의 귀한 복이죠. 특별히 지금 이제 아침 저희가 장로님 6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오늘 내가 제 동참을 하는 게 좋을까, 다음에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이런 사역에 앞장서서 지금 동참하고 계신 입장에서 한번 권면도 해주시고 내가 참여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
0: 그렇죠. 후원하고 동력하고 한다는 게 가장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대부분 무관심한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 저는 동역하기 시작한 지가 한 90년 초부터, 그러니까 세월이 참 오래됐죠.
1: 그러네요.
0: 저왜 동역을 더 빨리 할수 있었느냐 하면, 제가 이제 CCC에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크고 성장한 사람이라서, 우리 CCC 간사로 이렇게 자원하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늘 해주는,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1: 훈련이 돼
0: 훈련이
1: 있으셨군요.
0: 잘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후원을 시작한 지가 90년도에 친한 친구가 이렇게 유학을 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 아, 예.
0: 그리고 우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과 의료 선교회가 있어요.
1: 네네.
0: 그 치과 의료 선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후원을 하고 뭐 이런 모임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1: 네.
0: 그때 이제 나는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은 개업을 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조금 물질로서라도
1: 네.
0: 할 수 있는 후원 선교사로
1: 네.
0: 가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그 뒤부터 이제 후원을 하면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1: 예.
0: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1: 예.
0: 느낄 수 있어요.
1: 예.
0: 왜 그러냐면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죠.
1: 네.
0: 그래서 후원하는 삶이 건강한 삶을 만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우리 지금 장로님 너무 귀한 말씀하셨는데요. 일터, 삶의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계셔야 또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각자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장로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치과도 운영하시면서 여러 교계 기관들을 협력하시는 그 모습이 일터 선교사의 참 모범이 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역에 동참할수록 내가 내 사업장을 내 삶을 더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겠구나 이런 또 동기부여도 받으시고요.
0: 네,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후원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이제 형편을 또 허락하시고
1: 네.
0: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삶도 이제 좀 넉넉해지고
1: 네.
0: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1: 예.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식이잖아요, 장로님.
0: 예.
1: 예. 드릴수록 흘려보낼수록 예.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예.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뭐 지금 청취자분들 직장으로 또 사업장으로 향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이 듣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공식을 오늘 한번 삶에 적용시켜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장로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믿음의 선배님께서 지금 나눠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 24살 청년 울산 극동방송이 24시간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한다는 의미로 24만 원의 일시헌금, 이건 매월 약정에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오늘 하루 일시헌금으로 심는 그런 전파선교사 모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뭐 신청합니다.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52-229-9000번 052-220-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님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 은혜 나눠 주시는 동안
0: 예.
1: 또 동참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화면을 좀
0: 예.
1: 보시면
0: 감사합니다.
1: 장로님께서 한번 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9080님께서
0: 네. 예. 출근길에 방송을 듣고 도착하자마자 자녀들 이름으로 양하랑 양하민 함께합니다.
1: 네.
0: 매일 아침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터로 향할 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전과 큰 힘을 주시기에 저에겐 생명과도 같은 방송입니다.
1: 네.
0: 이렇게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족하지만 늘 기도로 동력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0: 감사합니다.
1: 축복합니다.
0: 예.
1: 딱 우리 말씀 우리 나눴던 그 상황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0: 예.
1: 명하신 일터로 향할 때
0: 예.
1: 극동방송과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 나오는 말씀 또 찬양 들으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출근길 그 직장 도착하자마자 하랑이와 하민이의 이름으로 심어주신 귀한 믿음의 물질 하나님의 계획만큼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우리 하랑이와 하민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장로님 4027님 사연이요. 예.

0: 오늘 하루 방송을 통해 생명 살리는 극동방송의 복음 사역 전파사에게 힘쓰실 남 지사장님, 김 부장님과 PD님의 건강과 영적 충만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시청자 이원장입니다.
1: 할렐루야.
0: 함께 참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예. 오, 예. 우리 아까 아, 제가 소개했던 사연인데 예. 우리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0: 예, 김현태 목사님, 예,
1: 동참해 주셨고 3446님께서요.
0: 할까요?
1: 네.
0: 저의 출퇴근을 함께하는 극동방송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1: 예, 출퇴근에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생활 장로님 더 잘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마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0: 쉽진 않죠.
1: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0: 예.
1: 우리 장로님만의 혹시 또 비결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지켜보시는?
0: 저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1: 네.
0: 생각을 가지고 또 늘 그런 자부심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1: 네.
0: 느끼면서
1: 네, 네.
0: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군 복무 시절에
1: 네.
0: 정신병 국립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1: 네.
0: 한 2년 6개월 정도
1: 네, 네.
0: 거기서 이제 치과 파트를 담당해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 좀 실망을 해서 본인이
1: 다쳐서 들어온 것에
0: 정상적이지
1: 대해서.
0: 않고 예, 정신적인 예. 어떤 건강 문제로
1: 예, 예.
0: 뭐 우울감으로 우울증이 있어서 오는 분 아니면 자신이 남들보다 더 못한
1: 예.
0: 그런 상황이다 좀 성공하지 못했다
1: 그럴 수 뭐 있죠
0: 여러 가지 예. 그리고 이제 주위에 특별히 이제 남자 친구부터 배신을 당해서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오는 자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믿을
1: 예.
0: 만한 데가 믿지를 못하고
1: 네.
0: 늘 의심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분들에게 이제 믿음이 이렇게 싹 들어가면 그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1: 예.
0: 볼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1: 네.
0: 이제 진료를 할 때 그분들이 처음 이제 치과 진료를 받으러 내려오시면
1: 네.
0: 처음에는 그 반응이 굉장히 냉담했었어요. 치료를 받기를 끌려
1: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0: 네. 믿지를 못하고 네. 불신 때문에
1: 네.
0: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아프니까 치료는 받아야 되고
1: 그렇죠.
0: 그러다가 망설이면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만나부터 두세 번 정도는 대화를 통해서
1: 예.
0: 안정을 시키고
1: 그리고
0: 난 뒤에 한 서너 번 정도 오면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한번 치료를 받고 나면
1: 예.
0: 최선을 다해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치료를 해주니까
1: 네.
0: 그러면 다음부터는 100% 믿고 자기 이 치아를
1: 예.
0: 맡기고 하는 것을 보면 믿음만 있으면 그게
1: 예.
0: 그 삶을 건강하게
1: 네네.
0: 유지할 수 있다.
1: 네.
0: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아마 저 병원에서 퇴원하면 또 정상적으로
1: 예.
0: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 네.
0: 아마 그 믿는다는 그게
1: 네네.
0: 참 중요해요. 사람을 믿어도 그만큼 이제 안정이 되는데
1: 맞습니다.
0: 하나님을
1: 믿으면
0: 믿음이 예. 있다면
1: 네.
0: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의 삶을 살 때 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는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1: 네, 기도하고.
0: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루가 굉장히 건강하고
1: 네.
0: 버티는 힘이 생기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1: 저는 장로님 말씀에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게 이제 초반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마음의 문도 열고 관계도 맺지만 그 뒤에 정말 성심성의껏 장로님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섬겨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게 우리 사실은 일터에서 이제 일하는 사역자들, 일터 선교사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0: 네.
1: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가고 성경도 막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0: 네.
1: 또 삶의 사회생활할 때 현장에서는 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0: 네.
1: 또 전문성을 나타내고 탁월함을 보이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야 또 주변의 분들이 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한번 저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0: 네.
1: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0: 네.
1: 거고 그 길을 무려 지금 몇 년째 걸어오고 계시죠 장로님?
0: 제가 개업을
1: 예.
0: 한 해가 88년 4월입니다.
1: 40년 가까이 지금
0: 예.
1: 되시는 거예요.
0: 예. 개업을 예. 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1: 네.
0: 개업을 바로 고향인 울산에서
1: 예. 예.
0: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0: 40년 가까이 이미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사회생활 또 믿음생활 선배님이 여러분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이웃에는 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게 참 중요하죠.
0: 예.
1: 그래서 저는 이제 개업을 하고 오히려 사역을 이렇게 이제 좀 힘들고
0: 네네.
1: 또 어려운 분들한테 의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치과 진료죠.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보건소와도 협력하고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이런 진료를 통해서 장애인 진료를 통해서
0: 네네.
1: 꾸준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열약한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개인 치과에 도움이 필요해서
0: 네.
1: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런 분들의 어떤 이제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마음 치유를 위해서 많이 힘쓰면서 예, 치료를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0: 예.
1: 이제 그런 이제 공적인
0: 그렇죠.
1: 진료는 하지 않는 시대가
0: 예,
1: 되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해오던 이제 구치소 진료 사업 그래서 거기서
0: 네.
1: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늘 이제 갈 때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늘도 좋은 분을 만나서 수감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0: 네.
1: 조금 이제 마음을 안정해서 나중에 출소하고는
0: 찾아오시고
1: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0: 네, 네.
1: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늘 이제 가면서
0: 네.
1: 기도를 하죠.
0: 할렐루야.
1: 한 정도 네. 진료를 해주면서
0: 아름다운 열매들을 또 맺어가고 네. 계시군요.
1: 그래서 뿌듯합니다.
0: 예.
1: 그래서 베푸는 삶이 건강한 삶인 것 같아요.
0: 아멘.
1: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어찌 보면 많은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제가 뭐 많은 후원에서 뭐
0: 겸손하셔서 그래요.
1: 그런 분들도 계신데
0: 네네.
1: 이제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제 후원을 이렇게 작정을 하면 나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0: 예.
1: 아마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0: 아멘. 우리 장로님의 지금 생생한 살아있는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너무 도전됩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052-229-9000번 울산전화 229-9000번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마지막 사연 될 것 같은데 1229님께서 와 우리 장로님이시다. 아마 동부교회 네. 성도님이신가 보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저도 울산의 극동방송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전파선교와 기도로 동참한 게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머리 숙여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남동생과 여동생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24주년 기념 24만 원의 일시 선교 헌금 동참합니다. 극동방송 파이팅!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장로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1: 박수. 예, 감사합니다.
0: 근데 제가 여기 문자 보니까 장로님
1: 예.
0: 이분은 장로님을 보통 좋아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 아 예. 우리 울산 동북에
0: 예.
1: 우리 성도님들은
0: 네네.
1: 자주 이제 극동 방송을 위해서 제한테도
0: 네.
1: 봉투를 주시면서 울산 극동
0: 전해달라고.
1: 방송에 전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0: 예,
1: 우리 아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0: 동부교회 사랑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울산 극동방송의 운영 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동부교회 김수웅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0: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고 바라볼 곳이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 계실 때 유일하게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라는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 2026년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올해는 특별히 개국 24주년을 맞은 24살 청년 울산 극동방송이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가 가능할 수 있도록 24만 원의 선교헌금, 일시헌금을 심는 믿음의 날 축제의 날입니다. 문자와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샵 3927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 다 환영합니다. 저도 신청해요. 함께합니다. 개국 때 함께 기도했던 생각 많이 나네요. 앞으로 우리 울산 극동방송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심으실 수 있는 계좌번호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52-229-9000번, 052-220-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우리 울산극동방송의 동역자들,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전화를 잘 받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방송사 이제 특별 생방송을 준비할 때 이런 방송을 여러분 준비하다 보면요, 참 놀라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간증의 순간들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동역자들이죠. 어느 날은 한 남성분이 방송사로 전화를 주셨어요. 거기 그 방송사에 헌금 그 입금할 수 있는 계좌 하나 보내달라고 아주 퉁명스럽게 짧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내가 아까 계좌번호 요청한 사람인데 왜 계좌번호를 빨리 안 보내냐? 지금 계좌번호 안 보내면 내가 입금하려고 했던 이 헌금, 나 이거 가지고 술 마시러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귀를 순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실 지금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극동방송은 좀 듣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 같이 생각이 되는 돈이 하나 있어서 내가 100만 원을 좀 이 방송사에 헌금을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입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 식사라도 하라고 하시면서 50만 원의 헌금을 더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100% 실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방송은 잘 듣고 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 안의 외침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잠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잠시 신앙 공동체를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 이 전파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구나.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세요. 월급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15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게다가 교회도 지금은 안 다니는데 심지어 본인이 술 마시는데 쓰려고 했던 그 돈을 전화 한 통으로 보낸다는 것,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전파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헌신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미 예비해 두신 물질의 동역자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계획하고 세워둔 그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신뢰하는 것은 오늘 우리 24주년을 맞는 울산 극동 방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이 이미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동역의 발걸음에 동참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오늘은 24만 원의 일시 선교 헌금을 심는 날로 함께하고 있어요. 24시간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저도 동참합니다. 신청합니다. 함께해요. 결단해 주시고요.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번 동역하신 분들, 2220님께서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동참 문자 보내주셨고요. 2100님, 울산 극동방송이 24년이 됐군요. 방송국 설립위원회 총무로 섬기면서 여러 교회에 동의서를 받으러 뛰어다녔던 일이 추억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고 감동입니다. 주님의 음성 같은 극동방송 사랑하며 함께 동참합니다. 우리 구태연 장로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태연 장로님, 우리 극동방송의 역사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의 이름 너무 귀한 순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세워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사를 설립해달라고 지역교회 성도님들께 서명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울산 지역의 성도님들이 10만 명 추산이었거든요. 근데 이 서명에 동참하신 분의 숫자가 무려 5만 명이 넘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와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사가 세워질 수 있었고, 지난 24년의 시간 동안 그 귀한 물질의 헌신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태연 장로님, 또 개국 초기에 수고해 주셨던 수많은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 지금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24주년 맞아서 저희 울산 극동방송 6층에 지난 24년의 역사를 사진으로 쭉 보실 수 있는 사진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태현 장로님 꼭 오셔서 사진전 함께 봐주시고, 청취자분들도 오셔서 함께 관람해 주시면 보다 생생하게 이 발걸음을 함께 체험하실 수 있고요. 한 가지 미리 저희 052-229-9000번으로 미리 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더잘 안내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4님, 2709님, 3845님, 5362님, 8324님, 보내주신 짧지만 진심이 담긴 동참 사연 잘 도착했습니다. 제 눈길을 사로잡는 문자 사연이 있네요. 6273님께서,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듣고 예린이, 수린이, 아린이, 저희도 용돈 모아서 동참합니다. 저희 대신 방송으로 복음을 많이 많이 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왜이 사연에 눈길이 갔냐면요, 우리 예린이, 수린이가, 아린이가
우리 어린이 합창단 가족

곡입니다. 우리 예린이 엄마는 자모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 의상이며 간식이며 그 케어를 다 하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자모회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우리 또 우리 친구들은 단원으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미 힘에 붙이도록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아 정말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복음 전하는 일에 아 동참을 하는 이 사연 너무 감동입니다. 얘들아 너무 고마워. 오늘은 개국 24주년을 맞는 24살 청년 울산 극동방송 24주년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 함께하는 마음으로 24만 원의 선교 일시 헌금을 심으시는 날입니다. 문자와 전화로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어요. 문자 번호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화 052-220-9000번 052-229-9000번 지금 전화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좀 긴급한 중보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3038님께서 또 우리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시고 계신 분인데, 임신한 딸이 이제 34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새벽에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긴급하게 대학병원에 출산하러 가고 있답니다. 딸도 건강하게 또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오늘 또 그 와중에 경황 없으신 와중에도 믿음의 선교 헌금을 심어주셨네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주시고 태아와 산모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이 출산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물질을 또 심습니다. 심겨진 물질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자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지 간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계신 자리에서 한 줄 기도, 1분 기도, 제가 이 방송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으실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1분 1분이 모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이 기도가 여러분 모이고 모여서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을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632님께서 저도 방금 함께 동참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 24살 축하드립니다. 24시간 복음 전파하는 기관에 동참하니까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극동방송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영혼의 때를 생각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709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영진 이름으로 저도 24시간을 지키는 24만 원의 선교헌금 동참합니다. 할렐루야! 김영진, 우리 형제님이시겠죠? 예, 하나님, 우리 영진 형제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이 영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더 힘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532님, 저도 동참합니다. 올해 극동방송을 통해 전도를 받은 두 자녀 변재원, 변정원 이름으로 함께합니다. 바라봄 콘서트로 시작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며 여름 수련회까지 참석에 마음을 주신 하나님, 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원이와 정원이의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극동방송이 방송으로도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만요, 여러분,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 봄에 우리 전도 대상자분들과 함께 행복한 이 전도 잔치를 저희가 음악회를 벌였거든요. 재원 형제, 정원 형제, 아, 그 이후로, 그 콘서트 이후로 지금까지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수련회, 이 수련회 참석,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가 수련회 참석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아마 그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수련회까지 참석,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의 삶을 붙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쓰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3038님, 하나님의 손길 감사합니다. 예, 아까 우리 기도 제목 주셨던 분이셨고요. 8014님께서 출퇴근길에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 저는 은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파선교사인데 오늘 24주년 다시금 감사하고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이 24만원의 또 일시헌금을 추가로 또 동역을 결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우리 직장에 도착하셨을까요? 한 10분 전에 주신 사연이었는데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 8014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개국 24주년 오늘 계속 여러분 이 멘트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울산극동방송 24살 청년 됐군요.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함께하기 위한 24만 원의 선교헌금 동역자 많이 많이 세워주세요. 그래서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사역도 힘을 얻고 동참하시는 그분들의 삶에도 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시면서 주변에도 많이 많이 이 방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이고요. 전화 신청 052-229-9000번 052-220-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생활을 좀 띄엄띄엄 하는 사람이었어요. 청소하거나 뭐 설거지하거나 이럴 때도 제가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찬양도 들어오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한테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좀 교회 생활에 더 착을 많이 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2: 우연히 2005년도에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그 말씀을 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찬송도 따라 부르고 또 기도도 또 못하지만 하고
3: 그 속에 사랑을 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극동 방송이 우리나라, 북한, 세계에 언제나 다 들릴 수 있을까. 오래전에 사업에 실패해서 굉장히 그래서 힘든 상황에 있어서 술을 다 갖고 나면 내가 큰 하나님 일을 하겠다 늘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 한 달에 만 원이면 작은 액수인데 이걸로 전파 선교사가 된다면 정말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겠구나, 여기 동참하고 싶다 이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른 분들이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이 극동방송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저처럼 이렇게 좀 봐선교사가 될 수 있다면 제가 느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씨앗을 사용하십니다. 그 아름답게 맺으실 열매들을 바라보며 오늘은 개국 24주년을 기념해서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24만 원의 헌금으로 동역하는 기쁨의 날, 축제의 날입니다. 문자번호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울산 극동방송 귀한 동역의 사연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평소에 극동방송을 많이 애청하시는, 사랑해주시는 우리 한 권사님께서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적지 않은 액수의 헌금을 방송사에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큰 헌금을 보내셨는지 좀 여쭈었는데요, 이분이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권사님의 이 헌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는 선한 영향력으로, 거룩한 도전으로 전해질 수가 있으니까 헌금을 하시게 된 계기를 좀 알려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드렸는데요, 어렵게 꺼내신 이야기가 참 놀랍고 감동이었습니다. 이 권사님께는 평소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오빠가 계셨는데 갑작스러운 암진단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꾸준히 가서 안부도 묻고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참 감사하게도 천국 가시기 직전에, 소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실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 오빠가 떠나면서 남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장 자주 듣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생각이 났다고 하시면서 헌금을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오빠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 또 이 땅에 어딘가에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 달라고 보내주신, 너무도 큰 의미가 있는 그 헌금을 보면서, 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귀한 물질을 심으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전파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심어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극동방송의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해 24만원의 일시 헌금을 함께 심으시는 날입니다. 문자번호 샵 3927번으로 동참합니다, 신청합니다, 기적, 뭐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입금하실 수 있는 계좌번호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52-229-9000번, 052-229-9000번. 지금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 간 오빠를 마음에 품고 지금 오빠가 천국에 있다면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어떻게 쓰는 걸 가장 좋아하실까? 생각했을 때 자기처럼 예수님 몰랐다가 예수님 만나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그 감동에 순종하신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 놀라운 결단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자번호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주시면 우리 개국 24주년을 기념하는 24만 원의 선교 헌금, 여러분 일시 헌금으로 함께 심으실 수 있고요. 또 울산 전화 052-229-9000번입니다. 052-220-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울산 극동방송의 동역자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45님께서 저희 며느리가 있어요. 허지혜 이름으로 개국 24주년을 기념하는 선교 헌금을 결단합니다. 우리 아들 내외 믿음 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허지혜 며느님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참 복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어머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요. 나중에 아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9312님께서 품은 교회를 섬기는 서정희 집사님 집사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던지 저의 형편을 아시고 채우시고 아픈 곳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중2 아들 홍상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상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하실 줄 믿고 우리 아들 상우의 이름으로 개국 24주년 기념 헌금 24만 원의 일시헌금을 동참합니다. 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서 좀 뭉클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우 아시죠? 또 이 남편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있는 줄로 믿지만 그 때를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9312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담담하게 기다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정희 집사님을 통해서 이 온 가정을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8150님께서는요, 지금 병환 중에 계신 고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의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지금 출근하시는 길에 이제 사무실로 가시기 전에 주차장에 그 혼자 차 안에 앉아서 선교 헌금을 또 보내주셨네요. 24주년 축하합니다. 8150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백하진이가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습니다. 속히 돌아와 하나님의 참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름 지으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진리 이런 의미로 지으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하진 형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샵 3927번 문자번호 우물정 3927번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연으로 결단하시고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52-220-9000번 052-229-9000번으로 전화 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16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개국 24년을 맞은 24

청년 울산 극동 방송이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24만 원의 헌금을 심는 복된 날입니다. 이 첫 시간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딛어 주신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아침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이 드린 그 귀한 헌신이 마중물이 되어서 오늘 밤 8시까지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이 방송에 보석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을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알고도 안 하는 것은 그분들 몫이지만 몰라서 못하시는 분은 없도록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울산 극동방송 107.3MHz 널리 알려주시고 또 그분들에게도 선교의 기회를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남현용이었고요. 제가 진행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송 오늘 밤 8시까지 진행됩니다.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리며 저는 잠시 후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적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다음 세대,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한데요. 제가 처음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가끔 교회를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맛을 알았던 거죠. 어느 날 그 아이가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저 피자 좀 사주세요.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알아서 사줄게 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러던 며칠 후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전화가 온 거죠.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는 의식이 없고, 그 아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목사님이 약속은 못 지켰지만 너희 부모님